이런 연주는 누가 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바로 피아니스트 파질사이 크루트마주어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조지 거쉰의 I Got Rhythm 주제에 의한 변주곡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더울 땐 좀 둠칫둠칫 이런 거 필요하죠. 나를 좀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려줄 더울 땐 리듬 탑시다. 둠칫둠칫 클래식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기억 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42 쓰는 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 듣다가 일부러 사진 찰칵 했습니다. 얼마 전 휴대용 라디오 구매해서 큰 소리로 듣고 있어요. 논산이라 주파수는 98.5. 마음의 평안을 주는 방송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6042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모리스 라벨, 현악 4중주 F장조. 요즘 오늘 첫 곡이 이렇게 뭔가 완전 클래식 아니잖아요. 모리스 라벨 현악 4중주도 진짜 재즈 느낌 충만한 그러니까 2악장 As If Tre Rhythm에 충분히 생기 있게 매우 리듬감 있게 알반 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리스 라벨 현악사 중주 F장조 중에서 2악장 충분히 생기있게 매우 리듬감 있게 알반베르크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9646 거의 2주 만에 여행에서 돌아와 냉장고가 텅 빈 상태였는데 옥상에 이 친구들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더군요. 색깔의 조화가 어쩜 이리 아름다운지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건 뭐 그림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방울토마토가 색상표 있죠? 빨주노초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났어요. 순서대로 익을 마음이었나 봐요. 색깔 맞춰서 빨간 고추, 초록 고추 그리고 보라색 자색 고추가 좀 이게 좀 커요. 보통 고추 크기는 아니고 미니 파프리카인가요? 그리고 샐러리 대로 추정되는 초록색을 이렇게 뚝뚝 끊어 놓으셨는데, 이야, 참. 자연은 제 할 일을 더위에 대한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덥습니다, 여러분. 가정음악에서 시원하고 뽀송한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좀 들어보세요. 이번 주 생방송인 날에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의 주제 나만의 에너지 절약법. 너무 저희가 지금 막 절약.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꼭 냉방 관련 절전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새는 에너지 어떻게 좀 붙들어 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름이면은 가스레인지 불 이용한 요리는 하지 않는다. 응? 차갑게 먹는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비법이 있다. 아니면 에어컨 대신에 제습기를 사용한다. 저 제습기 틀어놓으면 너무 뜨거운 바람 나와가지고 아무튼 휴식 시간에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다. 어떤 기기도 켜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분만의 비법과 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나눠주세요. 오늘도 10분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커피 말고 수박 주스, 시원한 수박 주스 한 분께 두 잔씩 보내드립니다. 참여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받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아야 쿠폰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문자로 받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기발한 또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연을 이제 받아보면서 풀까 말까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17 쓰는 분,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지만 음악으로 마음을 달래보려고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청하셨어요. 저희 제작진에게 화이팅을 외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쾌활 581 가운데 오늘 4악장 알레그라토 콘 바리아지오니 앤토니 페이의 클라리넷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퓨어스 체인버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앤소니 페이의 클라리넷,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체인버 앙상블 연주로 모차르트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쾌일 작품 번호 581 중에서 4장 알레그레토 콘 바리아지오니 들으셨습니다. 나만의 에너지 절약법 올려주시는 거 보느라고 아우 진짜 야 이렇게 진짜 지혜가 차고 넘치시는구나. 그 중에 한 분만 소개할게요. 4248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틀어도 에어컨 빵빵 틀어도 절약돼요. 4248 쓰는 분 일단 수박 주스 두 잔 보내드릴게요. 가장 음악 9시 33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습기입니다.

1986년 7월 2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탱글우드 음악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마다 여름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축제는 번슈타인이 지휘를 맡아 보스턴 심포니를 이끌었고 이 축제 처음 서는 14살 바이올리니스트 코토 미도리가 협연을 맡은 자리였습니다. 번슈타인이 작곡한 작품 플라톤의 심포지엄에 의한 세레나데가 시작되고 연주가 막바지에 이르며 긴장감이 고조되려는 순간 미도리가 연주하던 바이올린의 가장 얇은 줄 2현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미도리는 재빨리 악장 말컴 로우에게 손을 내밀었고 악장은 자신의 바이올린을 건넸습니다. 미도리가 악기 턱받이를 몸에 맞게 조절하는 사이 악장은 옆에 있던 부악장 바이올린을 받아들었고 줄이 끊어진 미도리의 바이올린은 부악장 손으로 넘어갔죠. 그렇게 연주가 다시 시작되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미도리가 연주하던 악장의 바이올린마저 같은 위치의 줄 2현이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도리는 다시 한번 악장을 쳐다봤고 악장은 자신이 들고 있던 부악장의 바이올린을 그녀에게 건네주었죠. 석대의 바이올린으로 바꿔 연주하면서도 미도리는 무사히 연주를 마쳤고요. 그런 그녀를 향해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연주용 바이올린 두 대의 줄이 한자리에서 모두 끊어지다니 좀처럼 보기 드문 이런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낸 가장 큰 원인 바로 그해 탱글우드의 습기였습니다. 그해 여름 탱글우드는 무척 덥고 습했습니다. 그런 습한 날씨에 야외에서 펼쳐지는 리허설과 연주는 나무를 주재료로 하는 현악기에게는 치명적이죠. 습기가 많으면 나무판들이 팽창하기 시작하고요. 그런 나무에 연결된 줄의 장력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런 줄 위로 강하게 활을 긋다 보니 팽팽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음악에 몰입한 미도리가 점점 더 격렬하게 활을 움직였으니 그녀가 사용하던 과르네리 델 제수도 악장의 스트라디바리도 하나같이 버텨내질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줄이 끊어진 미도리의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악장 말컴 로우는 재빨리 줄을 교체하려 했다가 그마저도 실패했는데요. 보통 현악기 주자들은 예비용 현을 재킷 주머니에 넣고 무대 올라가는데 그날은 너무 습해서 재킷을 입지 않고 연주를 시작한 거였죠. 습관적으로 주머니를 향해 손을 더듬다가 그래 재킷을 안 입었구나 이걸 깨달은 악장 또한 적지 않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돌발 상황을 연이어 만들어낸 그날의 습기는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지만 그날 이후 이 무대는 강심장순의 미도리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킨 잊지 못할 순간으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습기였습니다. 코토 미도리의 바이올린, 레나드 슬라키니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D장조 작품 6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1987년 5월 런던에서의 녹음입니다.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디장조 작품 6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미도리의 바이올린, 레나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탱글우드 페스티벌에서 두 번이나 줄이 끊어져서 너무 곤혹스러운 경험을 했던 미도리의 이야기 그리고 습기로 오늘 음악 그리고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라벨 그 현악사중주 들었을 때 이런 사연이 왔어요. 7744 쓰는 분, 대학 4년 동안 모리스 라벨 같은 음악 만들다 졸업하는 게 꿈이었던 작곡가 출신 워킹맘입니다. 이 곡을 라디오에서 듣게 되다니 출근길 울컥 하셨다고. 40대 중반 아줌마가 20여 년 전 대학생 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설레며 시작하겠다고. 와, 그러셨군요. 7744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야, 정말 나만의 에너지 절약법 요즘 소개해 보겠습니다. 5941 쓰는 분이에요. 아, 이거 뭐 저를 위한 이벤트네요. 저희 집의 규칙, 2인 이상 모였을 때 에어컨 틀기. 그래서인지 가족 톡방이 바쁩니다. 누구라도 좀 들어와 달라 사정을 하죠. 덕분에 가족에 끈끈합니다. 혼자 정 더우면 제일 좋은 피서 장소는 도서관. 10분만 폭염을 뚫고 걸어가면 시원한 도서관이 반겨준다고. 와, 5941 쓰는 분 진짜. 아니 근데 이 규칙을 자녀분들 어렸을 때부터 쭉 지키고 계세요.

계시다고. 2인 이상 에어컨 가동 불문율이라고 대단하십니다. 594 하나 쓰는 분이었고요. 9452 저는 먹다 남은 상추 꺼내서 샐러드 만들어요. 올리브오일 약간의 식초 넣어 버무리고 그리고 먹다 남은 무뼈 치킨을 곁들여도 좋고요. 아, 단백질 추가.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를 봅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시원해요. 숨통이 트입니다. 에어컨 바람은 필수라고. 아, 히치콕의 사이코 오랜만이네요. 9452 쓰는 분이었고요. 0755 저는 아침부터 12시까지 라디오 음악 들으면서 집안일 다 해놓고 간단한 점심까지 야무지게 먹고 책 한 권 들고 백화점 내 있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한 권 다 읽고 그 안에서 놀다가 해지면 돌아옵니다. 아, 요즘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에 사람이 좀 모이는 걸까요? 그렇군요. 9423 쓰는 분. 전 더위를 천왕역 푸른 수목원 가는 길에 개수나무 길. 그늘이 져서 시원해서 좋고요. 수목원 한 바퀴 돌고 연꽃 보고 또 수목원 안에 항동 도서관이 있어서 에어컨 빵빵하고 1시간 반 정도 책 보고 나오면 공짜로 시원하고 좋습니다. 집에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피사하세요. 9423 쓰는 분. 네, 비법이었습니다. 5143. 저는 인간 자체가 저전력 모드라 좋은 게요. 여름에 무조건 매일 저녁 집 앞 체육관 헬스장에서 트레드밀 30분 타고 아령 들다 보면 금방 방전돼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선풍기 타이머 최대 3시간 하고 나면 새벽까지 안 깨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주 그냥 생활화 되셨네요. 5143 쓰는 분. 1419. 큰 수박 한 통 사서 길쭉한 막대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수박바 만들어 낱개 포장해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더울 때 한 개씩 꺼내 먹어요. 아이스크림보다 건강하고 진짜 시원달콤하다고. 야, 이거 비법이네요. 수박을 한 통을 야무지게 끝까지 다 먹기가 쉽지 않은데, 오, 이거 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도 그렇게 아주 높지 않고 아이스크림만큼 시원할 것 같은데요. 하나 얻어갑니다. 3765 빵집이에요. 등 뒤에 오븐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가정음악만 붙들고 있습니다. 정신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분에게는 뭐 나만의 에너지 절약법을 엿줍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 3765 쓰는 분께 시원한 수박 주스 두 잔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그렇게 많이 들어보신 곡은 아닐 것 같은데 신청곡이 들어왔어요. 4543 쓰는 분. 신가음에선 콩 심은 데 수박 나고 우리 집에선 색바랜 셔츠에서 티 매트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긴고 했더니 색바랜 셔츠 이렇게 좀 낡은 거 활용해서 재봉으로 티 매트, 티 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시원한 음료 그냥 이렇게 두면은 물이 주르르 흐르니까 그거 받침, 티 받침을 만드시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우리 4543 쓰는 분의 신청곡이 엊그제 공연에서 들었던 홀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홀스트가 세인트 폴 여학교에 재직할 때,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할 때 학교에서 방음 설비가 된 전용 작곡실을 내줬대요. 여기에 감사의 뜻으로 작곡한 현악 합주용 모음곡인데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4악장 구성이에요. 첫 번째 악장은 춤곡 지그 비바체, 두 번째 곡 오스티나토 반복되는 기법입니다. 프레스토, 3악장 인터메쪼, 안단테 코모토, 4악장 피날레, 영국 미니오, 다르가소니스였고요. 알레그로 빠르기입니다.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 지휘의 크리스토퍼 호그우드입니다.

맨 마지막 피날레에 익숙한 그 멜로디 들으셨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 요거 이게 다르가손 영국 민요입니다. 구스타프 호르스트의 세인트 폴 모음곡 작품 29의 2였습니다. 첫 번째 악장 지그 비바체, 두 번째 악장 오스틴 알토 프레스토, 3악장 인터메조 안단테 콘 모토, 4악장 피날레 아르가손 알레그로,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4분입니다.

블루선율의 내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이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더운 여름입니다. 존 덴버, 애니 송,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찰스 게라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아일랜드 미뉴, Believe Me, If All Those Endearing Young Charms, 믿어주오 모든 아름다움이 쓰러질지라도, 제임스 골웨이의 플루트, 필 쿨터의 피아노였습니다. 이 곡은 오이이오 쓰는 분께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청춘의 계절, 신나는 여름, 오후 소파에 홀로 앉아 낭만 감성과 행복을 속삭이며 생각나는 음악이라고 청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만의 에너지 절약법,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좀 나눠주세요. 아니면 뭐 생활 꿀팁까지 여쭈었는데 9698 쓰는 분께서 저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혼자서 캠핑용 의자 하나 들고 공원 깊숙이 들어가 멍 때리고 옵니다.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입니다. 심신. 그렇죠. 9698 쓰는 분. 내공이 보통 아니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캠핑 의자 너무 멋스러운데요. 그리고 마지막 한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건데 7834 신문 한 부를 A4 용지 크기로 접어 물에 담궜다가 신문지만 찢어지지 않게 냉동용 지퍼백에 넣어 충분히 얼립니다. 아, 이게 보냉제가 되는군요. 그리고는 얼려진 지퍼백을 에코백에 넣어서 껴안고 수박을 먹거나 신가음 듣거나 하면 여름 거뜬합니다. 이걸 반복, 무한 반복하면 됩니다. 아, 7834 쓰는 분 한수 배웁니다. 아, 보냉제 이렇게 집으로 배달될 때 오는 것들도 그냥 버리지 말고 이렇게 활용해라 하는 꿀팁 주신 분도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분, 아, 너무 재미난 사연을 9739 쓰는 분, 대구에는요,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 켜놓는 박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폰 충전도 가능하죠. 어느 날 5살쯤 되는 아이가 엄마랑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 아따 여기 시원하다. 이거에 사람들 모두 빵 터졌다고. 아, 어린 친구가 이렇게 찰지게 구수한 우리 사투리를 써주면 아유 진짜 너무 귀엽죠. 9739 쓰는 분께도 시원한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커피를 좀 드리고 싶은데 8972 수박 사각으로 썰어서 남은 자투리 있잖아요. 그걸 믹서로 갈아서 얼음 트레이에 얼린 후 차가운 음료 혹은 냉국, 콩국에 넣어서 먹으면 정말 시원합니다.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은 게 수박 향이 싹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때 진짜 여름이구나. 그냥 얼음보다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897이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16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 또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때로 구슬프고 때로 격정적인 탱고에 담아낸 그 사람이에요.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에 비릿한 바다 내음을 품은 음악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볼까요? 아스토르 피아졸라를 좋아하세요?

1932년 12월 29일 아르헨티나 마르 델 플라타 로리츠 홀에서 아르헨티나의 밤이란 주제로 라디오 공개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1살 아스토르 피아졸라가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죠. 뉴욕에 살던 8살 무렵 아버지가 사준 반도네온을 꼭 쥔 소녀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선율에 완전히 빠져들어 반도네온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11살 소년의 손에서 나오는 반도네온 음색은 그날 연주 홀에 있던 청중뿐 아니라 라디오를 통해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피아졸라가 반도네온을 들고 공식적으로 데뷔한 그날 이후 반도네온은 그와 평생을 함께한 악기가 됐습니다. 클래식과 탱고 음악을 함께 공부한 피아졸라는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반도네온을 위한 협주곡을 작곡하면서 이 악기의 무한한 매력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독창적인 기교와 매력적인 선율로 채워진 이 협주곡에는 아콩가 아콩카 구아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해발 7,000m에 달하는 중남미의 거대한 산맥 이름입니다. 이 별칭을 직접 붙인 악보 출판업자 알도 파가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이야말로 피아졸라 음악의 정점이자 중남미 음악의 거대한 산맥과도 같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반도네온 협주곡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프레스토, 파블로 마이네티의 반도네온, 조셉 폰스가 지휘하는 리우레 극장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반도네온 협주곡 아콘쿠아가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르카토, 2악장 모데라토, 3악장 프레스토, 파블로 마이네티의 반도네온, 조셉 폰스가 지휘한 리우레의 극장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아이디가 반도네온 GJ 쓰시는 분인데요. 평소에 반도네온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아콘쿠아가를 들을 수 있어 좋으셨다고, 힘있고 아름다운 곡.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눈앞에 무슨 다큐멘터리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5316 쓰는 분께서 아콘쿠아가는 산맥이 아니고 산입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안데스 산맥 최고 봉우리 아콘쿠아가 6,362m 해발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산맥이 아니고. 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5316 쓰는 분께 커피 한잔 보내겠습니다. 9877 쓰는 분께서 클래식이나 재즈를 전혀 듣지 않던 친구가 최근 음악을 듣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친구가 지금 대구 출장 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듣고 있대요 하시면서, 서로 잘 지내자고, 심지어 피아졸라 여름 신청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미 선곡돼서 반가우시다고. 9877 쓰는 분, 그리고 친구분, 음악으로 더 우정이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커피 두 잔 보내겠습니다. 피아졸라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65년 어느 연극에 음악을 맡게 된 피아졸라는 연극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을 고민하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의 여름 풍경을 묘사하는 곡을 지었습니다. 강렬하고 뜨거운 분위기와 나른하고 몽롱한 분위기가 공존하는 여름의 항구, 그 사이로 오가는 반도네온 음색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4년 후 피아졸라는 항구의 여름을 묘사한 그 음악에 이어서 나머지 세 계절을 묘사한 음악들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을 주제로 한 음악이 작곡되면서 비로소 4계절의 퍼즐이 모두 맞춰진 겁니다. 1970년 5월 레지나 극장에서 초연된 피아졸라의 대표작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계는 봄이 아니라 여름이 출발점이 된 작품이죠. 이후 이 곡은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레머의 위촉으로 새롭게 편곡되면서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특히 편곡을 맡은 우크라이나의 작곡가 레오니드 데샤트니코프는 무척 흥미로운 시도를 했는데요.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반대라는 점에 착안해서 피아졸라 4계 중 여름 중간에 북반구 이탈리아의 작곡가 비발디 4계에 겨울 선율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 두 계절이 공존하는 이 버전을 통해서 비발디와 피아졸라의 4계는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언론에서는 이 작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발디의 4계는 자연에 대한 생생한 음악적 초상화를 제공하지만 피아졸라의 4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의 심리적 초상화와 그 영혼을 포착한다. 기돈 크레머의 발렌,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피아졸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4계 중에서 항구의 여름 듣겠습니다.

휘발디의 사계, 겨울이 녹아든 남반구에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사계 중에서 한국의 여름, 기돈 크레마의 발렌,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피아졸라의 사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람들의 심리적 추상화와 그 영혼을 포착한다는 표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구나 느껴봅니다. 피아졸라를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1974년 피아졸라는 고국 아르헨티나를 떠나 이탈리아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보수적인 아르헨티나 음악가들의 비판을 피해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는 무대를 찾아 떠난 겁니다. 진정한 탱고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던 피아졸라는 밀라노의 한 출판사 제안을 받고 그 해답을 스스로 찾아 나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탱고가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탱고, 그러면서도 탱고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악, 그런 음악을 꿈꾸면서 써내려간 작품 리베르 탱고였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스페인어 리베스타드와 탱고를 결합시킨 리베르 탱고를 통해서 피아졸라는 진정한 음악의 자유를 꿈꿨습니다. 춤추기 위한 탱고를 넘어서 귀로 듣고 음악으로 즐기는 탱고를 추구했던 피아졸라. 그는 자신의 탱고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탱고는 발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귀를 위한 것이다. 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퀸테토 탱고 누에보의 연주 1983년 스위스 루가노 실황입니다.
1: Questo è la musica si chiama Liber Tango.

퀸테토 탱고 누에보의 연주, 1983년 스위스 루가노 실황으로 들었습니다.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였어요. 오늘 마지막 곡은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중에서

콩세르도 주디 오늘의 콘서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페르난도 수아레스 파스와 기타의 오다이라 사이트 이 곡 남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 가연, 엔지니어 박정규,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1939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존에 대한 고민과 양심의 여러 목소리들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야 했죠. 음악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음악이란 때때로 세상사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들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시대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지요.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7월의 살롱 드 고잉 홈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음악과 음악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오늘 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생방송 가운데 보내주고 싶으신 소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 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 드 고잉 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22년 창단 이래 한국 클래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월드클래스 음악가들의 특별한 프로젝트. 매년 여름이면 KBS 음악실을 찾아오는 반가운 얼굴들이죠. 7월 살롱드 고잉 홈은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고잉 홈.

네,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가 마스터로 함께하는 7월의 살롱드 고잉홈. 그 두 번째 시간인 오늘은 1939 그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함께합니다. 첫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 레프 아토프미안이 편곡한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가운데 네 번째 곡 왈츠, 다섯 번째 곡 폴카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스베틀린 루세프와 타츠키 나리타의 바이올린 연주 라이브로 지금 감상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가운데 네 번째 곡 왈츠, 다섯 번째 곡 폴카, 손여름의 피아노, 스베틀린 루세프, 타츠키 나리타의 바이올린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연서님께서 고잉홈 방송 소식 보고 기다렸어요. 9563번 쓰시는 분, KBS 음악실에서 이렇게 고급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바이올린 선율이 더위를 날리는 것 같아요. 김도윤님께서는 방구석에서 무료로 호화스러운 연주자들의 이런 라이브 연주를 누려도 되나요? 적어주셨는데 물론입니다. 그러시라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이 보이는 라디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죠. 김지훈님, 2주 연속 손여름이라니 출연진이 너무 화려하네요. 이번 달 4주 연속 화요일마다 나오십니다. 김선미님, 타츠키 나리타 바이올리니스트님도 반갑습니다. 적어주셨고요. 또 유튜브에서도 지난주에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지인에게 이야기했더니 지인분도 뒷부분부터 봤다면서 우리 둘이서 함께 흥분했었다고 오늘도 즐겁게 보겠습니다. 빨강번이 닉네임 쓰시는 분 적어주셨습니다. 아, 모두 감사합니다. 쇼스타코비치가 또 이런 곡도 썼었네요. 격동의 시대였는데 이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답고 신나는 곡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여름 씨, 스베틴의 루세프 씨, 타츠키 나리타 씨 모두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난주 딱 화요일 이 시간에 방송하시고 바로 경주로 가셔서 이틀간 경주에서 공연하시고 이어서 부산, 진주 그리고 주말 토요일 공연까지 정말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셨는데 손여름 씨 어떻게 잘 지내셨죠? 무사하시죠?
1: 네, 저희는 투어를 사실상 고잉홈이 하는 거의 첫 번째 역사상 첫 번째 투어를 잘 끝내고 네. 토요일은 이제 서울예술전당에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마치고 네. 하루 쉬고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이제 다음 공연 리허설에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0: 그렇죠. 다음 공연이라 하면 내일.
1: 내일입니다.
0: 네. 그렇죠. 네, 그래요. 내일 또 있는데 그 공연도 곧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고 정신 없으신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화요일에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루세프 씨는 진짜 지난주에 제가 인사도 못 드리고 보내드려야 했어서 매우 죄송했었는데 기차를 무사히 타고 가신 것 같아요. How are you today?
2: Very well, thank you.
0: So you took the train on time last week.
2: Yes, we did. Yeah. We rehearsed, we performed, everything was as planned.
0: I guess I was the only worried person at that time. 저희만 그냥 걱정을 했었었나 봅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나와주셨는데 we have a special guest today. Would you like to introduce him to us?
2: Yes, although I'm very bad at compliments, I'll allow myself to be very generous because Tetsuki is a quite exceptional I met him, were you 17 or 18 already? That was back in 2009-10. I was still a young professor, a very young professor at the Paris Conservatory, and I think already his first year in the class, he won two prizes, including the second Grand Prix at the Long Thibaut competition.
0: Wow.
2: And he was an absolute example of what a brilliant, very talented young student can be.
0: 네, 네.
1: 그래서 네, 타츠키를 처음 봤을 때 타츠키가 한 17살, 8살 이때쯤 만났었는데 스페틀리는 그 당시에 아직은 조금 어린 교수님이었고
0: 네.
1: 본인이 아까 맨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 자기는 칭찬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제 타츠키는 많이 예외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때 이미 타츠키는 뭐 상도 롱티브 콩쿠르 같은 데서 이미 상을 타서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였고 그야말로 네. 대단한 학생의 표본 같은 학생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우, 그러니까 스승이시고 제자인 거네요. 사제지간인 거네요. 그렇죠.
1: 네, you are student and teacher.
0: 네, 네.
1: You are, yes.
2: We were. No, no more. I'm of a different generation.
0: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타츠키 나리타 씨도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listeners and viewers?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타츠키 나리타입니다.
0: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I'm so grateful to be to have been invited in such a great studio, and also thank you very much for Svetlana and Yom-san to have invited to the Going Home project. Thank you.
1: Yeah. 아, 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스튜디오도 너무 좋고 고잉 온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0: 네. 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또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손여름 씨가 또 통역을 해주시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한 시간을 하게 되겠네요. 이번 이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시리즈 연주는 타츠키 나리타 씨가 있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1: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라벨 시리즈를 연주를 하고 있었고 그때 타츠키가 갑자기 저희 이제 결혼이 생긴 음음. 상황에서 네. 저희를 갑자기 도와주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부악장 역할을 해줬는데 그게 너무 이제 감사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음악회는 뭘 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사실 그때부터 쇼스타코비치 시리즈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네.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도 너무 많고 이제 어떤 것들은 너무 대규모고 또 난해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전위적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망설이고 엄두가 안 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타츠키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막 절반 정도 외울 수 있다. 있다는
0: 외운다고요?
1: 거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타츠키가 있으면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인물입니다.
0: 외우신다고? She just said that you memorize most of Shostakovich's yes. symphony.
3: not to saying too much. I was maybe fall in love to Shostakovich's all symphonies.
0: 네.
3: Because my birthday present given by my parents when I was 11 or 12 years old was the integral CDs of the 15 symphonies of the Shostakovich.
0: 네.
1: 11살 때 선물로 어머니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준 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전곡 음반이었다.
0: 네.
1: 엄청나신 부모님이시죠.
0: 부모님도 엄청나시고 그걸 들은 아들도 대단하다.
1: so
0: 생각을 합니다.
1: So
3: yeah, so you know, I'm very how can I say? I was listening whole one or two years when I was you know, 11 or 12 years old, and not only I was playing in the junior orchestra in Sapporo, the fifth symphony of the Shostakovich, but you know, in the birthday present, there is a booklet written in Russian.
0: Okay.
3: And
0: Russian, 러시아어로 써 있었다고요.
3: You know, I couldn't speak anything, and so I bought the the dictionary Russian Japanese to. Translate everything on the booklets by myself.
0: 네.
3: So my, you know, maybe
0: 대단하네요.
3: you understand my passion for the Shostakovich since then.
0: 진짜 너무 너무 뜨겁게 사랑에 빠졌었나 봐요.
1: 네. 네. 그래서 그 음반이 이제 음반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클렛이 러시아어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네, 이제 네. 본인이 러시아어 못하니까 노어 사전을 사서 하나씩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그걸 읽었다고 합니다. 11살 때
0: 초등학생이 그런 열정이 있으니 이렇게 훌륭한 네. 음악가가 되셨고 또 이제 고잉 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에서 쇼스타코비치 또 음악을 연주해 주실 예정입니다. 내일 공연을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 공연의 제목이 1939년. 네, 네. 1939년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1: 예, 1939년은 세계 2차 대전,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그냥 그것 때문에 중요한 해지만 저희가 이번에 연주하는 두 곡은 이제 바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하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인데 네. 사실 이 곡들은 전쟁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예, 왜냐면 바르톡 협주곡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제 쓰여서 초연도 되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은 전쟁 후에 그러니까 11월에 초연이 되긴 했지만 러시아는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그 세계대전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예, 크게 완전히 전쟁하고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전쟁 때문에 이제 변해가는 세계 정세와 그리고 모든 것들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좀 특별한 선택을 했던 인물들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엮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두 곡을 골랐습니다.
0: 좋습니다. 쇼스타코비치 바르톡에게 당시 전쟁 그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비교하면서 오늘 함께하면 더욱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을 청해드릴 텐데 이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라는 곡을 연주해 주실 거죠. 무슨 뜻이에요?
1: 예, 미크로코스모스는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 소우주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르톡이 미크로코스모스라는 이 이름 안에서 150여 곡을 썼어요. 네. 그야말로 어떤 것들이 이제 집대성했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바르톡은 민속 음악을 연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서 그야말로 그 지역 일대를 그러니까 동유럽 일대 뭐 터키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민속 음악들 그런 재료들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아노가 연주할 수 있게 만든 곡들이 미크로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이 곡들이 사실 어디서 연주가 되는 걸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나씩 너무 짧은 소품들이기 때문에 네. 바르톡 본인은 이제 생전에 연주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연주를 되는 걸 본 적이 없고 약간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피아노 배울 때 치는 그런 곡들이거든요. 그래서
0: 피아노 나도, 연습곡처럼
1: 그렇습니다. 예.
0: 믿겨지지 않네요.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합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감상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아, 버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가운데 두 곡입니다. 74번 헝가리의 노래, 149번 불가리안 리듬의 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버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 가운데 74번 헝가리의 노래 그리고 149번 불가리안 리듬의 춤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오, 리듬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제가 듣기에 박자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청취자분들 어떻게 들으셨을지요? 정수라님께서 4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더운데 공연장 가는 길 힘든 거 아시고 집에서 즐기라고 이렇게 고잉홈과 KBS 음악실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5676번 쓰시는 분께서는 수년 전 음악회에서 손여름님의 앵콜곡이었던 리스트 헌정 듣고 감정이 북받침해 눈물 지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 오랜 팬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유가인님, 쇼스타코비치와 사랑에 빠지면 러시아어를 번역하게 되는군요. 이진희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재미있는 소감들 적어주셨습니다. 7월의 마스터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홈의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939 그들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전해드리고 있고요. 방금 짧은 곡이었지만 짧은 부분이었지만 진짜 민속음악? 민속춤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네, 버르톡이 이제 추금기로 민요를 채집했다더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예, 바르톡은 그야말로 그 민속음악 채집? 수집하는 거에 너무너무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바르톡이 맨 처음에 그렇게 됐던 계기가 있었대요. 바르톡은 사실 그냥 원래 서양 음악을 이제 배우고 작곡을 하려고 결심을 했던 그런 음악도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헝가리 사람이잖아요, 바르톡이. 근데
0: 그렇죠.
1: 어느 날 헝가리에서 이제 어떤 그냥 시골 마을 이제 그야말로 별로 이렇게 많이 뭐 배우거나 이러신 분이 아닌 그런 아주 그런 순수한 어떤 여성분이 헝가리의 전통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이제 우연히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헝가리 민요가 민요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왜냐면 바르톡도 본인은 이제 리스트가 작곡했던 뭐 예를 들면 헝가리 뭐 랩소디, 이런 것들이 헝가리의 그런 음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다른 노래를 민요라고 이제 듣게 되니까 그 내가 알고 있던 우리나라의 음악은 뭐였? 이렇게 깜짝 놀라는 계기가 생기면서 헝가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모든 그 지역을 돌면서 민요를 수집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제가 들려드린 불가리아 노래는 이제 또 스페틀린이 있어서 연주한 것도 있지만
0: 아까 불가리아 출신이시죠.
1: 아까 들으셨을 때 특이한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그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불가리아만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 홀수 리듬을 써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네 개 박자, 여섯 개 박자,
0: 4분의 4 박자,
1: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는 짝수 그렇죠. 박자를 보통 서양에서 많이 쓰지만 불가리아는 뭐 다섯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런 리듬을 많이 쓰거든요.
0: 어렵네요.
1: 예. 저희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불가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0: 네.
1: 예, 그래서 그런 특별한 리듬을 바르톡이 또 많이 접목을 시켰던 게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캐릭터여서 제가 이 곡을 한번 골라봤고,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바르톡은 그런 민족 음악 같은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야말로 모든 문화가 이렇게 고유하고 귀하다 이런 거를 터득하고 정말 몸소 느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왜곡된 민족주의이잖아요.
0: 그럼요. 나치즘, 파시즘.
1: 예, 파시즘, 나치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아주 크게 굉장히 너무나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런 순수 민족주의 물결에 대응해서 다양한 문화를 또 채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런 음악에 정말 음악을 탐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일 열리는 시리즈 두 번째 공연에서 내일 서울예술의 전당 저녁 7시 30분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습니다. 버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을 들을 수 있죠.
1: 네.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바르톡이 유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든 그 대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연을 했을 때 큰 성공을 거둔 대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몇 곡을 더 쓰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네. 근데 바르톡이 이민을 미국으로 갔던 건 조금 특별한데, 왜냐면 그 당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서 많은 음악가들이 유럽을 떠났지만 떠나야 했기 때문에 떠난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유대인 출신이었다거나 뭐 핍박받는 뭐 적국의 나라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좋은 활동을 하려고 이제 뭐 미국으로 건너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바르톡은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원한다면 충분히 그냥 독일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이랬던 사람이지만 이 모든 흐름에 환멸을 너무 느끼고 나는 여기서 이제 살 수 없다 이런 그야말로 개인의 양심 때문에 이 유럽을 떠난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곡이 이제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2번입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내일 그렇다면은 그 예술가로서

KBS 홈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바르톡이 작곡하고 졸탄 세케이가 편곡한 루마니안 포크댄스, 타츠키 나리타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바르톡이 작곡하고 졸탄 세케이가 편곡한 루마니아 포크 댄스, 타츠키 나리타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있을 서울예술의전당 고잉홈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음악회에서 바르톡의 곡을 협연할 타츠키 나리타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뜨겁고 격렬하고 또 한스러움도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색채의 춤곡이었습니다. 샤누아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춤을 추시네요.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 희선님께서는 버르톡 음악이 항상 어려웠었는데 오늘 설명을 듣고 들으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클래식 닉네임 쓰시는 분 버르톡 색다르네요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가까워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예정님 손여름씨 설명과 연주를 들으니 무더운 여름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적어주셨고 멈디님께서 차르다시 같은 느낌도 나요. 다양한 소감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 춤곡을 또 들어보았는데 스베틀린 씨는 루마니아 출신이시기 때문에 버르톡의 음악이 더욱더 특별할 것 같거든요. You're from Romania, so Bartok's music must be very
1: not
0: special.
1: Not far, Bulgaria. Just,
0: sorry.
1: Just south of it.
0: 아, 그렇군요. 그렇죠.
1: I'm more familiar with the, 네. with the all the rhythms, Bulgarian, like the what what Yaron played was like the Rechenica, which is 네, like 네. basically. A dance in a group of people in round.
2: 아까 제가 연주했던 그 불가리아 춤은 이렇게 다 우리나라 약간 강강술처럼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네. 춤이라고 하고 루마니아도 당연히 익숙하다고 합니다. 바로 옆에 붙은 나라니까.
0: 제가 큰 결례를 보냈습니다. 아 지금 계속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제가 돌다가
1: Just the Danube River separates Romania from Bulgaria. I live on the Danube River.
0: 아 그렇군요.
2: 아 Danube
1: 500 meters from the river, so it's literally.
2: 그 Danube강이 루마니아랑 네. 불가리아를 가르는데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멀지 않다고.
0: 너그럽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고잉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살롱드 고잉음의 그 두 번째 시간 1939 그들의 선택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르톡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쇼스타코비치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요?
2: 네, 쇼스타코비치는 이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좀 많은 변혁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쇼스타코비치 5번 교향곡은 이제 유명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하자면 4번 교향곡 전까지, 그러니까 4번 교향곡은 사실 그때는 초연이 되지도 못했고 쇼스타코비치가 5번 교향곡을 만들기 직전에 이제 그 소비에트 내에서 부르주아로 이제 찍혀서 그야말로 어떻게 뭐 오늘 잡혀갈지 내일 잡혀갈지 모르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러다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당에 너무나 큰 환심을 사고 사람들한테도 너무 큰 성공을 거둬서 쇼스타코비치는 다시 이제 회생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음 교향곡은 이제 어떻게 나올까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쇼스타코비치가 6번 교향곡은 이러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던지기 시작해요. 이 곡은 뭐 레닌에 관한 곡이 될 것이고 뭐 합창이 들어갈 거고 솔리스트가 들어갈 거고 뭐 인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곡이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가 이제 6번 교향곡을 막상 초연을 딱 했는데

0: 너무나 의외의 곡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게 6번 교향곡입니다.
1: 어떤 면에서 그렇게
0: 의외였나요? 이 6번 교향곡은 일단 그가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예를 들면 뭐 솔리스트가 들어간다, 합창단이 들어간다, 뭐 레닌에 관한 곡이다 이것도 아닐 뿐더러 기쁨에 관한 곡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이 1악장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6번 1악장은 한 20분 동안 이어지는 곡인데 너무너무너무 우울한 곡이에요. 예, 너무너무 다 정말 그야말로 암울한 곡이고 어두운 곡이고 그래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네. 곡을 만든 게 이제 교향곡 6번입니다. 네.
1: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다음번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은 뭐 베토벤 합창에 버금가는 그런 대작일 거야 이렇게 본인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말씀하셨고 네. 그야말로 합창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어요. 합창 교향곡 같은 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생각지 못한 곡을 발표했는데 네. 이제 이거에 약간 뒷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쇼스타코비치 분명히 그냥 그런 교향곡을 이제 당의 입맛에 맞고 사람들이 그냥 좋아할 수 있는 뭐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곡을 썼을까에 대하여 이제 제가 생각을
1: 굉장히 의도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썼을지.
0: 네. 왜 하필 이런 곡을 썼고 또 자기가 이제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이런 곡을 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이제 굽힐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양심 이런 것들이 네. 이 교향곡 6번에 모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르톡 협주곡하고 좀 잘 어울리고 또 1939년에 하필 그 두 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다가 이 두 곡을 고른 거거든요.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내일 공연 프로그램에서 이제 1부는 바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이고 2부가 방금 설명해 주신 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6번입니다. 예. 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아, 이 곡은 많은 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음악인데 좀 소개해 주세요.
0: 네, 이 곡은 이제 로만스라는 제목으로 많이 유명한데 Get Fly라는 이 영화죠. 예, 소비에트 네. 영화에 쇼스타코비치가 또 사운드 트랙을 많이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등의 모음곡 Get Fly Suite 가운데 로망스 지금 라이브로 감상해 봅니다.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손예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시죠.

0: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등에 모은 곡 Get Fly Sweet 중에서 로망스, 스베틀린 루세프의 바이올린,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쇼스타코비치 하면 전쟁, 냉소 뭐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이 음악을 들으면 하면서 놀라게 되죠. 몇 년 전에 KBS 클래식 FM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에서 뭐 분야별로 뭐 피아노곡, 뭐 실내악곡, 관현악곡을 했었는데 관현악곡 상위 순위에서 뭐 대부분 교향곡이죠.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2위인가 3위가 이 작품이었어요. 네, 이게 긴 곡이 아닌데 네.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또 네. 생각도 함께하며 연주 들었습니다.
1: 네, 너무 신기한 저는
0: 신기하죠.
1: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한지도 몰랐고, 예.
0: 네,
1: 예, 저는 몰랐어요. 많이 제가 접해본 곡들 아니어가지고,
0: 그렇죠. 예. 네.
1: 쇼스타코비치가 저희 음악가들한테는 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이런 곡들이 네, 네. 저희는 먼저 떠오르니까,
0: 그렇죠. 예. 네, 네.
1: 요거는 그리고 정식으로 발표된 작품이 또 아니다 보니까, 예. 네. 그냥 영화 음악이다 보니까.
0: 영화 음악이었으니까.
1: 예, 그러다 네.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작품이기도 하고 제가 또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곡을 고른 이유는 이 Get Fly라는 영화가 이제 소비에트 60년대 제 기억으로 60몇 년도 영화인데 요 영화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약간 쇼스타코비치의 인생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니까
0: 어떤 그런 내용? 어떤
1: 면에서 그러냐면
0: 예.
1: 약간 그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개인이 희생하고 이런 내용들 예. 그래서 개인의 말살 이런
0: 혁명에 맞춰서
1: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쇼스타코비치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야 됐었던 거에 대한 것 내용하고 네.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서 이 네. 곡을 골랐거든요.
0: 네, 예. 네. 그러네요. 불가리아 루세프 씨 아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루세프 씨는 쇼스타코비치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What do you think of Shostakovich and his music?
2: True genius. I mean, the material he uses in each one of the compositions in the symphonies, nothing reused, nothing repeated. It's when we imagine what kind of life these people have. For instance, the example of one of the signatures, the three knocks, or the three chords, three notes, were for those who were prepared to be taken to hear the three knocks on the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he had the suitcase ready to be sent to a
0: to gulag. Be arrested, yes.
2: And then
1: 잠깐 여기서 제가 통역을 하자면 예, 그 너무나 천재적인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가 항상 그 소재를 늘 다르게 쓰고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거나 그러니까 동의어 반복 같은 걸 하지 않았던 작곡가로 이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시기의 그런 상황 같은 것들 그 이제 음악에도 이 세 번의 노크가 많이 나오는데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처했던 상황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도 이렇게 노크가 세 번 들리면 뭐 밤 3시라도 네. 이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네. 놓였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 많이 해보게 됐나 뭐 이렇게 얘기했고.
2: So it's kind of fascinating to me that, for instance, unlike Bartók, who went to America although he had no reason to flee the regime or the country,
0: 네.
2: Shostakovich chose to stay.
0: Stay.
2: And his music, in opposition, sometimes to please the regime after Lady Macbeth and the Fifth Symphony. And then what he did with the Sixth is crazy because he broke all the promises and he made something 네. which was unheard in the history in terms of structure, in terms of what people call the body without a head, with this very long first movement, slow movement, maybe first one in the history of modern music of famous composers, and then two short, almost like scherzos, second, third movement, to me, like incredibly respectful
0: 네.
2: person that I'm very happy to be serving this amazing music.
1: 네, 그래서 슈스타코비치는 정말 억압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음악으로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고 6번 교향곡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줬는데 스베틀린이 그야말로 그동안에 약속했던 것들을 다 지키지 않고 본인이 쓰고 싶은 음악을 결국에 썼는데 이 6번 교향곡이 약간 특이한 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악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20분 정도 되는 그야말로 너무 어둡고 느리고 그런 곡이에요.
0: 네.
1: 원래도 교향곡 1악장은 빠르게 시작하는 게
0: 그렇죠.
1: 대부분
0: 일반적이니까.
1: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느리게 시작하는 교향곡은 안 그래도 음악사에 거의 없는데 이 곡이 그렇게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하는데 그 후가 조금 더 특별하거든요. 왜냐면 2악장, 3악장은 굉장히 짧아요. 2악장, 3악장 각각 6분 정도.
0: 예. 진짜 그래서, 짧네요.
1: 예. 그래서 그 비율이 네.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교향곡이.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없는 몸통 교향곡이다 이렇게도 뭐 표현을 하는데
0: 네.
1: 저는 거꾸로 이제 머리만 있는 몸이 없는 그런 교향곡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런 특이한 곡을 지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연주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주 호흡이 두 분이 척척이십니다. 이제 끝곡을 청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끝곡은 사실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해 주셨던 곡으로 돌아가네요. 네.
1: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곡이 두 대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을 다섯 개의 모음곡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요 다섯 개 모음곡이 다섯 개 각각 다른 곳에서 나온 음악들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리고 그냥 편집을 다섯 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곡은 저희가 조금 전에 연주를 해드렸던 Get Fly 그 음악이에요. 거기서 나온 음악이에요.
0: 영화 음악에서?
1: 네.
0: 아 그럼 이 또한 영화 음악인가요?
1: 그렇습니다. 예.
0: 아유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은 또 우리가 모르고 들을 뻔했습니다.
1: 예.
0: 네.
1: 그래서 첫 번째 곡인 프렐류드를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너무나 아름다운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연주 준비해 주세요. 오늘 Going Home 프로젝트 오케스트라 우리 단원들 그리고 손여름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 끝곡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들어보겠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스베틀린 루세프 타츠키 나리타의 바이올린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다섯 개의 소품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루드, 손여름의 피아노, 스베틀린 루세프 다츠키 나리타의 바이올린 연주로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김철우님께서 쇼스타코비치는 정말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강지영님, 이 곡 계속 기대했습니다 하시며 말씀하셨고, 주인님 렉처 콘서트가 정말 너무 좋아요. 눈을 못 떼고 있습니다. 한태선님께서는 지난번 부산 공연표를 못 구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KBS 음악실 통해 아늑한 연주를 집에서 듣는 호강을 누립니다. 최고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0837번 쓰시는 분께서는 고잉홈 프로젝트 음악회가 시작되니 진짜 여름이 된 걸 느낍니다. 해마다 찾아갔었는데요. 올해는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한다니. 지난번에는 손여름 씨의 바로 또 피아노 협주곡을 들으셨었는데 올해는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니 내일 열리는 음악회에 꼭 가봐야겠습니다. 적어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참 너무 아름다워서 말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나 쇼스타코비치가 좋아서 사전을 찾아가며 부클렛을 공부했다라는 어린 소년의 타츠키 씨 이야기가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렇게 사전 찾아가시면서 만났던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직접 이제 쇼스타코비치를 연주하시며 만나는 그가 여전히 얼마나 좋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2: Yeah, we want to know about your affection toward Shostakovich, how it continued after you studied.
3: For Shostakovich.
2: Yes.
0: Well, you studied Russian.
3: Yes,
0: to
3: then,
0: read
3: yes.
0: about him.
3: Of course, then when I was very young, you know, I was just attracted by the rhythm of the symphonies of the Shostakovich.
0: Rhythm.
3: Only the rhythm, then, you know, especially the march. Mm-hmm. Only.
0: 네.
3: You know, I was very young. No.
0: 아, 어렸을 때니까.
3: Now
0: 네.
3: I learned many histories 네. of the peoples 예. living. And the life 네. and everything. Now I reinterpreted the march as completely different things, 네. and I rediscovered many 네. many things of 네. his symphonies. So I think this is a treasure of the people's history on the arts. So this is not only the you know classical music origin from the Europe, but It's treasure of the every people 네. in the world can recognize and remind them that we are living with you know
0: his legacy
3: and with love 네. and with you know yeah, 네. true how can I say Humanity is there.
0: 정말 그를 향한 이제 경의의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네. 그야말로 어렸을 때는 그냥 그 리듬에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에 있는 리듬에 조금 이렇게 혹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그 휴머니티를 지금 얘기했는데 타츠키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꼭 클래식 음악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이제 사는 우리의 그런 그야말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시간이 있나요? 마련되어 있나요?
2: 네, 오늘은 저희가 바르톡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쇼스타코비치하고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이제 다른 음악가들을 저희가 같이 연주를 하고 있는데 다음 네. 주는 두 다른 인물을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아론 코플랜드라는 작곡가 그리고 벤저민 브리튼이라는 작곡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려드리고 연주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0: 다른 분위기 있겠네요. 그렇죠?
2: 그렇습니다.
0: 완전히 대륙이 옮겨가는 듯한 예. 그런 기분이 듭니다. 손여름 씨 오늘 함께 하시니 어떠셨어요?
2: 네. 저희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너무 설레고 예,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사실은 제가 좀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그냥 음악회만으로 설명되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0: 저도 아티스트 분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또 그거에 대한 감상과 견해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손여름 씨, 스베틀리 루셉 씨, 그리고 다츠키 나리타 씨와 함께한 오늘 KBS 음악실 살롱 드 고잉 홈이었습니다. 내일은 초대석에 있는 수요일입니다. 치밀한 분석과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늘 믿음이 가는 연주를 들려주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씨 내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우린 아주 어릴 적부터 새 울음소리를 배웠죠. 참새는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운다고 말이죠.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새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콜과 더 길고 복잡한 송이 있다고요. 우리말로는 부름, 호출을 뜻하는 콜은 비교적 짧고 단순한 소리입니다. 천적이나 먹이를 발견했을 때 서로 정보를 알려주고 위치를 확인하고 또 새끼가 어미를 부를 때 내는 소리들은 모두 콜에 속하고요. 주로 번식을 위해 내는 비교적 길고 복잡한 소리는 송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짝에게 구애하고 또 자기 영역을 알리고 지키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들을 수 있는 꾀꼬리나 뻐꾸기의 소리는 대부분 송이라고 합니다. 새에게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말이 있고 보다 복잡한 노래가 있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어쩌면 인간의 음악도 사랑에서 탄생한 씨앗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내는 아주 긴 노래. 내가 여기 있음을 알리고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긴 송에서 말이죠.

슈베르트의 안디무직 음악에 붙여였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와 후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고달픈 세상에서 음악이 주는 위로에 대한 감사를 표한 곡이죠. 너 아름다운 예수라 얼마나 많은 어두운 시간에 인생에 거친 소용돌이가 나를 올감할 때 너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었고 나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해 주었지 라고 예술의 감사를 표하는 곡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새소리에 콜이 있고 송이 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짹짹과 삐약삐약, 뭐 비둘기는 구구라고 하는데 이건 다 콜인 것 같고요. 이 소리들은 아무래도 정보 전달이나 호출 목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짐작이 되고 인간이 따라하기 어려운 새소리는 송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새들도 사랑 노래에는 미사여구를 넣어서 좀 복잡하고 섬세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가인님께서 새들의 사랑의 세레나데는 송이 맞네요 하셨고요. 정혜신님께서도 또 그리고 종인님께서도 여는 말과 여는 노래가 아주 적절하다고 분덜리히의 명곡으로 잘 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소희님께서도 새소리에도 사투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소리가 좀 다르다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새소리의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뜻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 무더위에 함께하는 생생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5089번 쓰시는 분이 회사 점심이 어제도 미역국이었는데 오늘도 미역국을 주시네요.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너무 큰 욕심일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식당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 음식이 직장인들의 사기를 좌우하는 만큼 맛있는 거 신경 써서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문자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PC나 모바일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은 방송 시간 외에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2부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또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D장조 퀼 13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비르투오스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D장조 교일 13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블라디미르 스피바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비르투오지의 연주였습니다. 소영님, 육군 논산훈련소 어제 입대한 둘째 아들이 연주하던 곡이네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수료하고 18개월 후에 전역할 때까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든 군 장병들 무더위에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자나깨나 아들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요즘은 그래도 연락이 닿는 방법도 있고 하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무사히 군복무 잘 마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자님께서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듯한 현의 움직임에 한껏 더 시원해진 기분이라고요. 혜신님께서 보라의 맛이 있는데 하셨는데 오늘은 보라는 아니지만 또 퀴즈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혜정님께서는 음악실부터 함께하고 계시군요. KBS 클래식 FM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전해드릴 곡도 들으시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스페인의 느낌이 물씬 나는 두 곡입니다. 사라사테의 사파테아도 먼저 전해드릴게요. 스페인어로 사파토가 구두잖아요. 그러니까 구두, 발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구르면서 추는 춤에서 유래한 곡입니다. 이착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파야의 라비다 브레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스페인 춤곡은 필립 퀸트의 바이올린과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파야의 La Vida Breve, 허무한 인생감, The Spanish Dance였습니다. 필립 퀸트의 바이올린과 릴리 마이스키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사라사테의 사파테아도였습니다. 이작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윤영님, 지현씨 오늘 선곡 좋아서 쭉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3706번 쓰시는 분, 이 시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름이어서 에어컨에 묶여 지냅니다. 포항답게 너무나 더운 이 기세에 템포 빠른 음악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지네요 하셨고, 동미님도 스페인 춤곡은 밝고 화려하고 수려한 또 기교도 아주 풍성해서 또 헝가리 무곡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 놀랐어요 하셨고, 송자님도

어제 너무 많이 땀을 흘려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집에서 선풍기 두 대 돌려서 음악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스페인의 또 클래식 작곡가이자 또 피아니스트였던 그라나도스가 남긴 실내악곡이 몇 곡 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피아노 트리오 작품 50번 가운데 1악장 포코 알레그로 콘 에스프레시오네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50번 가운데 1악장 포코 알레그로 콘 에스프레시오네였습니다. 모차르트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셨어요. 8847번 쓰시는 분. 스페인 그라나다에 알함브라 궁전이 있던데 비슷한 이름의 그라나도스라는 음악가도 있었군요.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스페인의 리듬과 또 멜로디, 그 정서를 소재로 한 작품을 이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프랑스 작곡가죠. 랄로가 작곡한 스페인 교향곡은 이름만 교향곡이고 실제 형식은 바이올린 협주곡인데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를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퍼였습니다.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샤를 디투아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어요. 와, 1악장만 듣기는 아쉬울 정도의 훌륭한 연주. 8847번 쓰시는 분이 근데 랄로 곡은 난로로 들려서 겨울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름은 그럴지인데 실제 음악을 들으니까 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죠. 안산에서 기준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대부도 쪽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틈에 간간이 비친 햇살이 강렬하기도 하고 험한 날씨가 예상되네요. 돌풍과 비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하셨고요. 5940번 쓰시는 분은 스페인풍의 곡들을 들으니까 활기차고 더위도 날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있는 이곳도 화면으로 보니까 잔뜩 흐려있네요. 언제 비가 확 쏟아질지 모르는 날씨인 것 같아서 어디 야외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서 길 다니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브루흐의 작품입니다. 그의 만년에 그의 아들인 클라리넷 연주자 막스 펠릭스 브루흐를 위해서 작곡된 곡이에요.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8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콘 모토 준비했습니다. 비올라와 클라리넷의 조합은 좀 생경하기도 하죠. 비올라 하면 현악기 군의 그 중저음 대표주자 같은 악기이고 또 클라리넷도 목관악기의 중저음 주자잖아요. 좀 비슷한 음역대에 서로 다른 두 악기가 독주악기로 나서서 대화하는 이 곡 1악장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롤랜드 핸드릭스의 클라리넷과 산더르 헤이르츠의 비올라 마틴 브라빈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브레흐의 클라리넷과 비올라를 위한 협주곡 작품 88번 가운데 1악장 안단테 콘 모토였습니다. 롤랜드 핸드릭스의 클라리넷과 산더르 헤이리츠의 비올라, 마틴 브라빈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서주와 폴로네즈 브릴란테,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즈 작품 3번, 마리타 아레리치의 피아노와 고디에 카비송의 첼로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즈 작품 3번이었습니다. 마르다 아레리치의 피아노, 고디에 가비송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래식을 더 의미 있게 즐겁게 듣는 법을 알려주는 책 음악가의 일을 이번 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도서출판 N의 서재에서 출간한 이 책에는 작곡가 손희룬이 한경 아르떼 TV를 통해서 11명의 음악가들과 나눴던 대화가 담겨 있는데요. 음악가들은 어디서 영감을 얻을까? 클래식 음악에서 올바른 해석이란 무엇일까? 또 클래식 음악가에게 도전이란 무엇일까? 같은 질문에 대한 음악가들의 답을 볼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손여름과 안종도, 김주영, 또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간과 플루티스트 조성현, 지휘자 권민석과 지중배 등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11명의 음악가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작곡가 손희룬과 클래식 공연 영상 연출가 조화정이 함께 쓴 음악가의 일. 이 책 원하시는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드리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에케의 플루트 소나타 작품 167의 3악장 안단테 트랑킬로를 오늘도 음악실에 나와서 또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던 손여름의 피아노 그리고 조성현의 플루트 연주를 함께 하겠습니다.

0: 라이네케의 플루소나타 가운데 3악장 안단테 트랑킬러였습니다. 손여름의 피아노, 조석연의 플룻 연주였는데요. 6267번 쓰시는 분, 40번째 헌혈하면서 생생 클래식 듣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사바늘이 무섭지만 그래도 무서움을 없애며 음악을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동민님께서는 선물은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하셨는데, 오늘 대신 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잘 들으시고 퀴즈 저희가 난도 조절 잘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1시 3분입니다.
1: 생생 클래식
2: 내나 12시 따뜻한 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매년 7월 14일 오늘이 되면 프랑스 파리에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에어쇼, 화려한 불꽃놀이가 열립니다. 바스티유의 날로 불리는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인데요. 1789년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왕의 억압을 상징하던 바스티유 감옥을 무너뜨린 그날을 프랑스는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되면 빠지지 않고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는데요. 프랑스 국가이자 혁명가인 라 마르세이즈입니다. 라 마르세이즈는 여느 나라의 국가와는 다르게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 묻은 깃발, 적의 더러운 피가 밭을 적실 때까지 같은 가사가 있는데요. 이건 애초에 군인들이 부를 군가로 작곡됐기 때문입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클로드 조제프 루제 드릴이라는 군인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정부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틀째 되던 날 밤, 스트라스부르의 시장이 취미로 작곡을 하던 이 군인에게 병사들이 싸우러 나갈 때 부를 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루제 드릴은 하룻밤 만에 곡을 쓰는데 성공합니다. 일어나라 조국의 아이들아, 영광의 날이 왔다 라고 시작되는 노래를요. 같은 해 7월 마르세유 지방에서 온 의용군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파리에 입성하고 8월에 튤리르 궁전을 습격했는데요. 마르세유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해서 이 곡엔 라 마르세이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곡은 왕의 시대가 끝나고 시민의 시대가 열린다는 선언이었죠. 그렇게 프랑스의 상징적인 혁명가가 된 라 마르세이즈. 그 선율이 워낙 강렬해서였을까요? 클래식 작곡가들도 자신들의 작품에 이 곡의 선율을 인용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이 곡을 인용한 이들이 프랑스 작곡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린 독일의 작곡가인 로베르트 슈만의 가곡에서 그 선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곡의 해라고 불릴 정도로 곡을 많이 만들었던 1840년, 슈만은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 척탄병들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척탄병이라는 가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곡의 가사는 1812년 러시아 군대의 포로로 잡혀났다 풀려난 나폴레옹 군대의 병사 두 명이 조국 프랑스로 돌아오는 길에 나누는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조국의 패망 소식을 듣고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리는데요. 한 명이 내 시신을 조국 프랑스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때 라 마르세이즈의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병사의 애국심을 보여주듯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같은 해인 1812년을 바탕으로 한 1812년 서곡을 만들면서 이 곡을 인용했습니다. 프랑스군이 러시아 땅에 밀려들어오는 장면에서 라 마르세이즈 선율이 쓰인 건데요. 처음에는 프랑스 군대의 우세를 나타내듯이 강렬하게 표현되다가 곡이 진행될수록 혼란에 휩싸이고 러시아를 상징하는 종소리와 대포

같은 해 같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 두 곡에서 같은 선율을 가져다 썼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프랑스 그 자체를 상징하는 곡으로 여겨지는 라 마르세이아즈. 그 선율을 클래식에서 찾아서 들어볼게요.

슈만의 두 곡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척탄병 작품 49의 1번 먼저 전해드렸고요. 바리톤 플로리안 뷰쉬의 노래와 말코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파싱 슈프랑카우스핀 작품 26번 빈사육제의 어릿광대 가운데 첫 번째 곡인 알레그로 제어 랩하프트는 이브 나트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네, 슈만은 이 곡에도 라 마르세예즈의 선율을 변주해서 제시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와 독일 같은 왕정국가에서는 라 마르세예즈를 공공연하게 연주하거나 노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고 합니다. 혁명과 자유를 노래한 곡이었기 때문이죠. 왕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골이 서늘한 그런 곡이기 때문에 금지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슈만은 빈사육제의 어릿광대 곡에 이 노래의 선율을 교묘하게 숨겨줬다고 합니다. 지영님이 파리 불꽃놀이 기사를 봤는데요. 무더위에 그렇게 덥다고 하는데도 세상은 할 것 다 하고 멀쩡하게 굴러가네요. 그 옛날 혁명시대에도 그랬겠지요 하셨고요. 종두님께서는 군 제대 후 여름방학 기간 이용해서 프랑스 리옹에 갔을 때 7월 14일 오늘 제 생애 첫 불꽃놀이를 직접 보고 황홀했던 기억이 생생하시다고요. 그리고 지은님께서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에는 이 곡이 참 많이 삽입됐습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리게 카페에서도 울려 퍼졌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하셨고 가인님께서 본래 에펠탑에도 불꽃쇼를 하는데 열대야라서 4시까지만 개장한다고 파리 소식도 알려주셨고요. 제주대 앞에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곳 사장님께서도 생생클래식 애청자시네요. 8553번 쓰시는 분.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퀴즈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영님께서 난도 조절이라니 지연씨 애 많이 쓰시네요 하셨는데 아니 저희가 몇 번 원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쉬운 게 맞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고 건의를 많이 들어서 이번에는 뭐 난도 조절을 좀 해보았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이번 주에도 네,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7분께 시원한 커피를 배달하겠습니다. 문제 들으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로만 받을게요.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 샵 9310번으로 받고요. 그럼 문제 가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페르마타에서는 라 마르세예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 마르세예즈는 어느 나라의 국가일까요?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벨라루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번 프랑스, 2번 스위스, 3번 벨라루스. 네, 정답 받는 동안 음악 듣고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슈인의 서머타임, 레리 아들러의 하모니카 연주입니다.

모이세 시몬스의 The Peanut Vendor였습니다. 땅콩 장수, 킹스 싱어스의 노래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거쉬인의 Summertime, 레리 아들러의 하모니카 연주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들은 곡은 몬티의 차르다슈였고요. 리샤르 갈리아노의 아코디언과 아비아

비탈의 만돌린 연주였습니다. 진희님 애쓰시네요. 은경님 에이 쉬웠어요. 많이 쉬었나요? 오늘은 힌트가 필요 없었죠. 석근님 그리고 지영님 만돌린과 찰떡인 선율들이라고 많이 퀴즈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커피 쿠폰 드릴 우리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9071번 쓰시는 분 그리고 5257번 쓰시는 분 무더위 속에 시원한 바람과도 같은 퀴즈 타임 너무나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 좀 분주하지만 그래도 생클 퀴즈가 어떤 문제인지 궁금해서 한쪽으로 귀를 열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3381번 쓰시는 분 두근두근 퀴즈 대기 중입니다 하셨고 4755번 그리고 7360번 운정 중 신호에 급히 보내고 지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난도에 너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중간이 없나요?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5151번 쓰시는 분 난도 조절 잘했지 뭡니까? 주말에 아들 가족과 휴가 간다고 오이소박이 담그다가 손 닦고 씁니다. 너무 쉬워서 더위가 가시네요 하셨고 5399번 쓰시는 분 학교 다닐 때도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절은 언제나 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만 내주시면 좋겠어요. 학창시절에 한을 풀고 싶습니다 하신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90번 쓰시는 분 언제나 이 시간을 애정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목소리가 이렇게 다정한지 하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3중 협주곡을 준비했거든요. 이 곡 좀 들으시면서 퀴즈의 열기를 좀 가라앉혀 보시죠. 트리플 콘체르토 C장조 작품 56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 폴라카입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장기엔 게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파블로 에라스 카사도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트리플 콘체르토 C장조 작품 56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 폴라카였습니다.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장기엔 게라스의 첼로,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포르테 피아노, 파블로 에라스 카사도가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1929번 쓰시는 분,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하셨는데 1번 프랑스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미있는 퀴즈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힌트를 안 줘서 좀 서운하다고들 하셨는데 제가 힌트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그 항상 보기를 드릴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티를 내고 드리는 편이니까 그 점에 또 한 번 더 유의해서 들어주십시다. 부탁드리면서 오늘 끝곡이겠네요.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소스테누토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닉 네제세갱이 지휘하는 유럽 추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 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 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프레장조 작품번호 55 영웅 전악장 프란스 브리엔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A단조 작품번호 50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트리오 만드러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칼 프리드리히 아벨의 독주곡 디단초 아르페지오 모데라토로 이어집니다. 리실 블랑제의 베스비올 연주입니다.

칼 프리드리히 아벨의 독주곡 D단조 아르페지오 모데라토로 이어지는 작품 루실 블랑제의 베이스 비올 연주 오늘 명은 유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50입니다.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모하며라는 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 명작이죠. 선배였던 루빈스타인과 불화가 계기가 돼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이제 추억을 하고 있는데요. 루빈스타인과 함께했던 그런 슬픈 일, 비가로 시작해서 또 소풍을 떠났던 즐거운 일들, 그리고 마지막엔 장송 행진곡으로 이어지는 그런 명작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A단조 작품 번호 50, 트리오 반드로의 연주입니다.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의 2단추 작품번호 50 트리오 만드러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존 테브너의 아테네를 위한 노래, 이안 그리스의 오르간, 그리고 앤드류 리튼이 지휘하는 더 콰이어 템플 처치, 더 홀스트 싱어즈가 함께합니다.

존 테브너의 아테네를 위한 노래, 이안 르 그리스의 오르간, 그리고 앤드류 리틴이 주연하는 The Choir of the Temple Church의 The Host Singers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전해드립니다. 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죠. 이 나폴레옹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망에서 빚어졌다는 그런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위기와 맞서는 투쟁, 과거와의 결별, 위기의 극복과 같은 요소가 담겨 있다고는 할 수 있죠. 괴테의 베르테르나 바그너의 트리스탄처럼 독일인은 자신의 위기를 제3자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베토벤은 이 작품 이후 교향곡에서는 주로 자신의 내면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향곡 3번이 본질적으로 에로이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나폴레옹하고만 관련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영웅에 걸맞는 강력하고 장대하면서 의지가 강한 음악을 쓰고자 했음은 확실합니다. 특히 제1악장이 그렇습니다. 루드피 반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본 55 에로이카 영웅전악장 프랑스 브리에니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시대악기 연주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프랑스 브루엔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날렵한 그리고 투명한 질감 이런 것들을 정말 극한까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레 장조 작품번호 55 에로이카 전악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브루엔이 주연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끝곡 프레데릭 쇼팽의 녹턴 10번 에이플렛 장조 작품 번호 32의 2번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10번 A플랫 장조 작품번호 32의 2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은 주명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여름 천사들이 프로방스에 내려와 보니 한낮인데도 밭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깨워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프로방스는 태양의 축복이 너무 커서 땡볕 한낮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놀란 천사들은 곧장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프로방스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져서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러바칩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목청 좋은 작은 곤충 하나를 보내셨죠. 그 곤충이 바로 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태양의 축복이 너무 커서 한여름에는 한낮에 일하기 어려운 프로방스. 태양과 한가로운 삶을 찬미하는 프로방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보낸 매미는 과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프로방스 사람들은 이 매미 소리를 태양 아래 즐기는 낮잠의 자장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도 프로방스에서는 매미가 여름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태양이 날 노래하게 한다는 글귀를 새긴 매미 도자기는 그들의 삶을 닮은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라고 하나요?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어제도 동요로 시작했었잖아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수인 씨 곡 매미소리였습니다. 한국 아카데미 소년소녀 합창단의 하모니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아, 프로방스와 우리의 현실은 그 거리만큼이나 참 차이가 크네요. 낮잠의 자장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말이죠. 더군다나 뭐 이 동토오는 새벽에 어김없이 울어대는 그 소리. 아, 정말 단잠을 깨우기 일쑤잖아요. 이 딱 첫 곡만큼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경희님, 낮잠에서 깨어나라고 메밀을 보냈군요. 프로방스는 아니지만 살짝 졸음이 밀려드는 오후입니다. 아, 이 노나야를 자장가 삼아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매미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죠. 아, 프로방스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매미 소리를 자장가 삼을 수가 있을까? 김계수님, 곧 매미가 신나게 노래하겠죠? 소연님, 스르륵 맴맴. 어, 김계수님 어디 계세요? 저 사실 뭐 직장도 여의도고 사는 곳도 여의도인데 아, 저는 한 6시, 7시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깰 수밖에 없어요. 정말 원망스러운 요즘 매미 소리인데 김계수님 계신 곳은 아직 괜찮은 모양이에요. 다행입니다. 박명근님, 찐빵도 아닌데 쪄죽겠습니다. 아, 우리 박명근님 찐빵 신세가 되면 안 되죠. 노래의 날개 위에가 구해주세요 하셨는데 다음 곡이 좀

듣겠네요. 가브리엘 포레의 프랑스 가곡 오버흐들러 물가에서입니다. 노벨 문학상 1호 수상자 프리동의 시에 곡을 붙였죠. 참 그 가사가 절묘합니다. 아무 근심 없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열정, 세상의 다툼은 무시하자 홀로 둘이서만 지치게 하는 모든 것 앞에서 지치지 않고 사랑을 느끼네. 흘러가는 모든 것 앞에서 결코 흘러가 버리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영원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사비니 드비에일,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 20세기의 프랑스 가곡 멜로디 도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줄 마스네 작품이었어요. 이중창 곡 해봉 셀렉 이제 꿈을 꿀 시간. 제목만큼이나 굉장히 몽환적이었죠. 폴 베를렌네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이 달빛 아래 저물어가는 저녁의 평온함을 노래하고 했습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르스키와 메조소프라노 나탈리 스투츠방의 하모니,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멜로디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었습니다. 물가에서 소프라노 사비니 드비에일이 불렀고요. 알렉산드르 다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 콜 포터의 Kiss Me Kate 중에서 So In Love 들어보시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바탕으로 한 정확히 말하면 이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이 배우들과 제작진의 이른바 그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 소동이랄까요? So In Love 이 넘버는 여주인공 릴리가 같이 공연하는 전남편 이 프레드에 대해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입니다.

콜포터의 미국 뮤지컬 Kiss Me Kate 중에서 So In Love, 여주인공 릴리의 사랑의 넘버였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불렀습니다. 조울수님, 아, 고맙습니다. 내일이 초복인가요? 기운 차리는 양기 음식 준비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초복인 줄도 몰랐네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허할 때는 진짜 보양식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 노날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이진희님, 깜짝 놀라셨겠네요. 아까 아들이 대벌레를 들고 들어왔다고. 아드님 키우시는 이 가정은 하루에 한 번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얼른 화단에 다시 풀어주고 오라 했습니다. 곤충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여름철이길. 하지만 파리와 모기는 사절이고요. 서조모님,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콩에 기웃거리기 힘들다고. 근데도 또 이렇게 들러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혜수님, 김영호님, 박진미님도 오셨고, 전상수님, 아이고야, 제가 전상수님 익히 알죠. 이 비를 몰고 다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 목요일, 토요일 통영으로 여행 가는데 거기도 비가 올 예정이라고. 아, 귀신 같다고 여행 갈 때마다. 아, 저는 왜 이럴까요? 하셨는데. 아이고야. 아무쪼록 뭐 비가 아예 안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보를 보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여행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자크 브렐의 La Chanson de Vieux Jamang, 오래된 연인의 노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무려 20년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태풍이 닥치지. 20년간의 사랑, 그건 미친 사랑. 넌 1000번은 가방을 쌌고 난 1000번은 떠났네. 그러나 내 사랑, 내 포근하고 부드럽고 경이로운 사랑. 새벽의 빛에서 해질녘까지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니? 와, 정말 현실적인 가사의 노래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자즈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영주님, 비가 오락가락 습한 날씨에도 노날은 항상 멋집니다 하셨는데 이 샹송도 마음에 드셨나요? 역시 프랑스 작품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요. 빅토르 마세의 오페라 토파즈 여왕 중에서 이 베니스 사육제 니네트는 젊고 사랑스러워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앙부화즈 토마의 민용 중에서 주인공 비렐름의 아리아였죠. 아듀에 민용, 민용 안녕히. 자신이 구해줬던 소녀 민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녕 민용, 용기를 내. 난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엔 늘 네가 있을 거야. 헤어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그 둘의 사랑은 이어지는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 베리슬라프 클로브카르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빅토르 마세의 오페라 토파즈 여왕 중에서 베니스 사육제, 눈에 뜨는 젊고 사랑스러워 였습니다. 6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프라노 조수미의 실력을 우리가 어김없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죠.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영선님, 그리고 윤선희님, 그리고 공은지님,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다음 곡 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빌라로버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에서 아리아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벨라로버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에서 아리아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가 불렀고요. 로베르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노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지휘하다가 마린스키 극장의 발레 지휘자가 돼서 러시아 황실 발레 음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 인형 초연을 지휘하고 또 백조의 호수 개장판의 초연을 지휘하면서 러시아 고전 발레의 전성기를 함께 이끌었던 작곡가 바로 리카르도 드리고입니다. 드리고는 오페라, 발레, 성악곡, 피아노 소품까지 폭넓은 작품을 남겼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발레 음악으로 기억되는 작곡가죠.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1900년에 초연된 이막의 희극 발레 아를르깽의 백만금. 이탈리아 전통 즉흥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을 바탕으로 가난하지만 재치있는 청년 아를르깽과 아름다운 꼴롱비나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를르깽은 코메디아 델라르타에 등장하는 익살스럽고 영리한 하인 또는 이 광대의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발레에서는 가난한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착한 요정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고 사랑까지 이루는 인물로 그려지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꼴롱비나와 아를르깽은 서로 사랑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카산드르는 딸을 부유한 노신사 레앙드르와 결혼시키려 한다. 카산드르는 하인 피에로와 함께 두 연인이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지만 피에로의 아내 비엘레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몰래 만남을 도와준다. 아버지 카산드르는 끝까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지만 착한 요정이 나타나 아를르깽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곤봉을 선물한다. 마법의 힘으로 부자가 된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꼴롱비나와 결혼하고 화려한 축제와 춤 속에서 사랑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 발레의 일막에 아를르깽과 친구들이 꼴롱비나의 발코니 아래에서 사랑을 전하는 세레나데가 나옵니다. 드리고가 고향 이탈리아를 떠올리며 썼다는 선율에는 이탈리아 세레나데 특유의 낭만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데요. 이 발레가 초연된 뒤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세레나데에 이탈리아 시인 마리오가 가사를 붙여서 사랑의 야상곡이라는 독립된 성악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밤, 사랑하는 이의 창가에서 잠들지 말고 내게로 내려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밤을 함께하자 이렇게 속삭이는 사랑의 세레나데 리카르도 드리고의 사랑의 야상곡 노뚜르노 다모레입니다.

발레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성악곡으로 다시 재탄생한 세레나데, 리카르도 드리고의 사랑의 야상곡 감상하셨습니다. 운치 있었죠? 지글지글한 소리도. 테너, 이 명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1926년 녹음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이탈리아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드리고의 후배 격이 되겠네요. 에니코 도셀리의 세레나타, 실연의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어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되어 한가마에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다.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다. 문정희 시인의 흙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류마을 백승주입니다. 씨앗 한 줌을 뿌리면 곡식 한 가마가 되어 돌아오는 일. 그것은 마치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농부들은 그것을 농사라 부른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기적인 것 같은 일도 가까이서 보면 누군가 애쓰고 애쓴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적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멀리서만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은 수많은 손길과 땀으로 오랫동안 빚어진 건 아닐런지요? 이재준 작곡 어느 멋진 날,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입니다. 김혜라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재준 작곡 어느 멋진 날 김연아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오늘 FM 풍류마을 첫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류마을은 문정희 시인의 흙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흙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곡식이 되어 돌아오는 일. 그 시작과 끝만 보면 기적처럼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이에 쏟아붓는 누군가의 땀을 생각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한 것이겠죠. 이 여름에도 기적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땀을 생각해 봅니다. 이어드릴 곡 한경훈 작곡 기적 함께 하시죠. 모던 국악밴드 코스모스 연주입니다.

너무나 인생을 살다 보면 험난한 역경 속에 빠져들 때가 있지 않나. 아무리 애를 써도 태어난 것이 없고 그 누구의 도움도 닿지 않고 선택조차 할 수 없이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순간 말이다. 당신을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기적을 믿을 것인지 끝까지 놓치고 있는 자리.

FM 풍류마을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네요. 먼저 한경은 작곡 기적, 모던 국악 밴드 코스메스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박일 편곡 날존보소 함께 하셨습니다. 유피리 밴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천년의 향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연한 박지원이 면천 군수로 있는 동안 썼던 글을 모은 책이 있습니다. 면양 잡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중에 칠사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고을 수령이 힘써야 할 일곱 가지 일에 대한 글이죠. 그 일곱 가지 일이라는 것은 농업과 양잠을 흥하게 하고 인구를 늘리며 교육에 힘쓰고 군정을 정비하고 부역을 공평하게 하며 송사를 간소하게 하고 간악한 이들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백성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일곱 가지를 다시 여러 항목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갔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에 임하는 데 있어 화를 내면 일 처리가 마땅함을 잃게 된다. 관직에 있는 사람은 분노를 경계해야 한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칭찬을 구하려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고 백성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칭찬을 구하려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연함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면제해주면 당장은 칭송을 듣겠지만 이것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렵다. 언뜻 생각하면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수령이 좋은 목민관일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갈 수 없는 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까지 선심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연함은 늦은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생각해왔던 일을 현실에 적용하고자 애쓴 흔적이 이 칠사고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좋은 말을 듣고자 할 것인가? 조금은 원망을 듣더라도 원칙과 도리를 지킬 것인가? 연함의 고민은 꽤 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영산 1장 2장 감상하셨습니다. 조창훈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황희종 작곡 강마을 준비했습니다. 박영호의 대금과 민희식의 17원 가요금 연주 김연호의 장구장단입니다.

황희종 작곡 강마을, 박영호의 대금과 미래식의 17연 가야금 연주, 김연호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 박범은 작곡 민요 주제에 의한 실내악 어랑어랑 함께하시죠.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인악단의 연주입니다.

박범은 작곡, 민요 주제의한 신뢰악 어랑어랑 듣고 왔습니다. 이상규가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태껏 많은 세계를 떠올렸지만 이 주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 이불이 없는 세계라니. 요즘 같은 열대야가 지속되는 밤에는 쉽게 상상할 수 있겠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내겐 쉽게 떠오르지 않는 세계이기도 해. 어쩌면 이불은 우리가 내쉬었던 한숨, 불면으로 설쳤던 밤, 우리도 모르게 내뱉던 잠꼬대까지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를 감싸는 이불을 덮으며 다시금 생각해봐. 나는 누군가의 이불이 됐을까? 백가희의 에세이 누군가는 사랑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책에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이불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보라고 글쓴이에게 누군가 말했나 봅니다. 이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물인가 생각하게 되네요. 여름에도 새벽에 조금 선선한 바람이 느껴질 때 얇은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 다시 기분 좋게 잠에 들기도 하죠.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불 속 포근함도 생각납니다. 어린 시절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뒤집어 쓴 이불 한 장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죠. 이불 속에서 몰래 울어야 했던 밤도 있었을 겁니다. 이불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면 그건 정말 품이 넓고 다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내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을 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불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오늘 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이불 속에서 편안한 잠이 들기를, 가장 아늑한 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윤 작곡 여름잠, 박찬윤의 검은 곡, 고석진의 기타, 신창윤의 탁, 정마리의 노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중념의 달빛이었다, 멀리서 난다, 옥조 소리 들리는구나. 예시조 한 구절 끝으로 전해드렸네요. 대로 짠 달에 달이 뜨고 어디선가 옥조 소리 들리는 밤, 여름밤 풍경인 것 같죠? 예시와 음악 속에 이런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 저녁 우리 문학, 우리 음악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백승주였습니다.

0: 서울시 양의 정기 공연 수잔나 멜키의 슈베르트 그레이트가 7월 23일 목요일과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 연주단체 앙상블 앵테르 콩탕포랭의 음악감독인 수잔나 멜키가 지휘봉을 잡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슈만이 발견하고 멘델스존이 초연한 슈베르트의 마지막 교향곡 교향곡 9번 그레이트 그리고 아내의 생일 선물로 작곡을 시작했지만 미연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버르톡의 마지막 작품인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협연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은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공연 실황을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웅장한 선율, 버르톡의 독특한 리듬을 수잔나 멜키의 치밀한 해석, 피에르 로랑 에마르의 정교한 타건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연주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리듬과 비트와 그루브는 어떻게 다를까? 셋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닐까 싶지만 리듬과 비트와 그루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죠. 비트는 말하자면 음악의 심장박동 같은 것, 일정하게 울리는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박자의 단위를 말합니다. 리듬은 음악의 뼈대 같은 것, 일정한 비트 위에서 길고 짧은 음들, 강하고 약한 소리들이 배열된 패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루브는 음악에 영혼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어제 나희경 씨가 들려주신 것처럼 악보에 적힌 리듬을 실제로 연주할 때 생겨나는 미묘한 밀고 당기기를 그루브라고 합니다. 한낮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확한 박자로 또박또박 살길 권한다면 저녁은 밀고 당기는 감정 속에서 나만의 그루브를 찾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원을 첫 곡은 크라이슬러의 곡이었습니다. 당김음이라는 의미죠. 싱코페이션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올렉 마이젠베르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유가인 씨, 그루브를 느끼러 새음에 마시러 옵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인화 씨, 지친 소시민들에게 저녁은 쉼과 내려놓음의 시간, 새음과 함께 평온한 저녁 시간 보냅니다. 또 김옥순 씨, 막 장대비가 쏟아지네요. 고향시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오늘 방송국 오려고 떠날 때쯤에 완전히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뚝 그쳐서 언제 왔나 싶게 그치더라고요. 이제 또 다시 내리고 있나 봅니다. 네, 김옥순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사노바 특집과 함께하고 있죠. 월드뮤직 감상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의 두 번째 편,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이죠. 내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 씨가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7월 16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보사노바 라이브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보사노바와 함께하며 마음의 짐들 털어내는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앤디 윌리엄스가 클래식의 명곡들을 노래한 음반이 있었죠. Greatest Love Classics라는 1984년 음반에서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를 노래한 곡 전해드리죠. 제목이 Home입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Royal Philharmonic.

두 곡의 녹턴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연인 샹샤크 아너 감독 양가휘와 제인 마치 주연의 1992년 영화죠. 라멍 연인 OST에서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녹턴이었고요. 그전에는 쇼팽의 녹턴 2번이 플랫장조 작품 번호 9의 2를 노래한 곡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 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91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겼다지만 제 마음만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북유럽에 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고 동창들과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죠. 평소라면 아내 눈치가 보여 거실 오디오로 새음을 마음껏 듣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옆집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오디오 볼륨을 높여봅니다. 행복 그 자체네요. 이 행복한 밤 다닐로 레아 트리오가 연주하는 이 곡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여행을 좀 자주 가셔야 되겠는데요. 네, 청하신 곡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다닐로 레아가 이끄는 다닐로 레아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깐소네 가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인데요. 원곡이 그 곡을 연주한 곡 레지넬라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 두 곡 모두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넌 갖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 아브라이인데요. 막 태어난 아들에게 살아가면서 갖게 될 것들, 또 알게 될 것들, 경험하게 될 것들을 쭉 이야기해주는 아빠의 노래였습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곡이었고요. 라이브 앨범에 수록된 라이브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레지넬라라는 노래를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다닐로 레아가 이끄는 다닐로 레아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3977번 쓰시는 분, 지구촌의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세음, 선곡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와닿습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침 다음 곡도 파라과이에서의 경험담과 함께 온 신청곡이네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 6203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 파라과이에 있을 때 새벽 6시에 기상하며 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생경하게 느껴졌었죠. 그래도 한국말 하나 없는 곳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던지요. 코이카 단원으로 파견되어 음악 교육을 하면서 파라과이 공립초등학교 아이들과 불렀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가타 음악 선생님이 파라과이 아이들을 그리워한다고도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가타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청하신 곡이 깨깐텐 로스 니뇨스라는 곡입니다. 괄호 안에 부제가 오메나헤 알라살데아스 SOS, 그러니까 제목이 아이들이 노래하게 해요 라는 뜻이고요. SOS 어린이 마을에 바치는 헌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국제아동구호 비영리단체죠. SOS 어린이 마을에게 바치는 헌정곡인데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호세 루이스 페랄레스가 곡을 쓰고 노래합니다. 깨깐텐 로스 니뇨스 들어보시죠.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 가운데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였죠. 이 곡 오늘은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명 씨, 파라과이의 아가타 쌤, 수고 많으셨어요. 코이카 단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네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동티모르로 파견 온 지 6달째인데 고교생들이어도 순박하기는 매한가지죠. 우리 성피터 고교생 파이팅! 이라고 하셨어요. 아, 코이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또 세상의 모든 음악을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3912번 쓰시는 분,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새음에만 알려요. 40 중반이 되고 보니 생일이 그냥 묻어난 하루처럼 지나가네요. 올해는 특별히 축하받기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부모님께 감사 선물 준비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새음 들을 수 있어 감사해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도 축하받으셔야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케이크 한 조각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791번 쓰시는 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위 김희수의 36번째 생일입니다. 희수야, 36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태림이 서희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늘 기도할게 라고 사위사랑 가득한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사위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분께도 축하 케이크 한 조각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2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해줄 멜로디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나요? 네, 아, 19세기 프랑스의 작곡가죠. 에밀 발트펠의 왈츠곡이죠. The Skater's Waltz, 작품 번호 183입니다. 이 곡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발더 페레 더 스케이터스 왈츠 작품 번호 183이었습니다. 아더 피들러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4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2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죠.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 첫 번째 장르 특집이었던 6월의 땅고 파라보스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보사노바와 친밀해질 두 번째 장르 특집 보사 파라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사노바의 세계로 데려가줄 보사노바의 디바 나이경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나이경입니다.
0: 네. 어제 뵙고 오늘 또 반갑습니다.
1: 네. 반가워요. 네,
0: 오늘 비가 내리는데 사실 뭐 맑은 날의 보사도 좋지만 비와 보사는 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보사노바의 그 차분함과 멜랑콜리함이 또 어울리는 곡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또 요즘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그렇게 반대의 계절을 사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네요.
1: 지금 브라질이 딱 겨울이기는 한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매서운 추위라기보다는 약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가지고 오히려 약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차분한 기타 소리 이런 게 어울리는 좀 낭만적인 날씨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겨울이군요.
1: 맞아요. 네네. 한 뭐 18도, 20도 정도 됩니다. 물론 저녁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영상 5도 정도 되면 세상 이렇게 추울 때가 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정반대 이제 계절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는 이곳 서울에서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낼 때 이제 브라질의 그 선선함, 그 기분 좋은 공기가 또 그리워지는 그런 또 향수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0: 나이경 씨한테는 그렇겠네요.
1: 네.
0: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그런지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또 보사노바의 고향인 리우도 먼 거리만큼이나 참 무척 매혹적인데요. 음악가로서 느낀 리우. 또 그냥 그곳에 머무는 외국인으로서 느낀 리우는 어떤 곳일까요?
1: 이렇게 음악가로서 느끼는 희우, 저는 이제 희우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네, 리우 희우는 영감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곳 사람들의 걸음걸이라던가 여유 있게 천천히 걷는 모습. 파도 소리 그리고 구름의 모습마저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영감과 행복을 또 주거든요.
0: 네.
1: 그런데 또 우리 인간 나이경으로서 또 여행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0: 브라질은 굉장히 또 다채롭고 모순적인 매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들, 낭만적인 모습들 이면에 서민들의 고단한 삶 같은 거 굉장히 가까이서 네. 볼 수 있는 네.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약간 혹독한 그런 삶의 이면들에서도 사람들이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브라질과 그리고 또 음악적인 브라질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보사노바나 삼바 같은 음악의 매력을 조금 더 그 정서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1: 왜 그런 음악이 나왔는지를 네. 이해가 되는 거네요. 이해할 맞아요. 수 있겠네요. 어제 보사노바, 보사 파라 보세 첫 시간에는 삼바에서 보사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0: 네.
1: 이야기를 나눴고 장르의 특성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보사노바 곡들 만나봤는데 오늘은 보사노바 그 후를 만나볼 거라고 어제 예고를 해주셨어요.
0: 네. 어저께 이제 1세대 거장들의 이야기와 보사노바의 음악적 내용들 이런 건 좀 살폈으면은 그때 그 뿌린 보사노바의 씨앗이
1: 네.
0: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 이후에 브라질 내에서는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 브라질 외에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 나아가서 현대에 좀 모던 보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음악까지 진화할 때 어떤 과정으로 진화를 했는지 두루두루 알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야기할 2세대 보사노바는 보사노바의 국제적인 성공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0: 네. 우리가 이제 2세대 보사노바라고 하면요.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62년도의 카네기홀 공연이라던가 국제적 성공한 그 이후부터 등장한 젊은 음악가들의 흐름을 말았는데요.
1: 네.
0: 그 1세대의 그 미학들, 섬세함이라던가 뭐 고유함들을 물려받으면서도 훨씬 브라질적이고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음악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1: 아, 개인적인 네. 이야기에서? 네네.
0: 네,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뭐냐면 브라질 내에서 이 2세대 음악가들이 이제 어떤 메시지, 새로운 정체성을 고민하는 순간이 딱 그때부터 찾아오고요. 반면에 정작 보사노바는 이제 브라질 외에서는 훨씬 더 대중적이고 팝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좀 상업적 대성공을 더 이루게 네네. 되죠. 그래서 2세대 보사노바라고 하면 조금 더 브라질적인 보사노바가 반영이 안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브라질 내에서는 말이에요.
1: 우리는 브라질인이다라는 걸 인식, 다시금 또 인식하게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보사노바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던 시기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음악들
0: 네.
1: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곡일까요?
0: 이제 그 So Nice, 썸머 삼바라고 또 일컬어지는 이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부른 이 노래가 이 어떤 이 화려한 성공을 딱 알린 첫 번째 곡으로 딱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So 네. Nice.
0: 네,
1: 네, 썸머 삼바, 여름 삼바라는 곡이죠. 이 곡을 아스트로드 질베르토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0: 네. 네.

0: So Nice, Summer Samba, 여름 삼바라는 곡을 아스트로 지베르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브라질을 찾은 재즈 뮤지션들도 참 많았고 이 보사노바 때문에 말이죠. 네. 그리고 브라질 뮤지션의 미국 진출도 활발했었죠.
1: 네. 그런 진출을 또 이렇게 앞당긴 게 바로 또 이 방금 들으신 아스트로드 질베르토 목소리인데요. 이분이 보사노바의 대중화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네, 네. 이 노래도 사실 노래 제목이 삼바 지베라옹 해서 여름의 삼바, 네, 네. 썸머 삼바인데 이 노래 들어보시면 So Nice 나오잖아요. 네, 네. 이게 되게 듣기 좋았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노래의 제목을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모로 국제화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노래에 약간 오르간 연주도 들리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브라질에서 자주 쓰던 그 악기가 아니에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악기인데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조금 더 좀 대중적으로 더 와닿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게첸 질베르토의 그 64년도 뭐 그래미 수상하고 네네. 앨범들이 수상하고 네네.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신데렐라도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기 네, 시작해요. 네. 그래서 너무 아마추어가 운 좋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비평들이 브라질 내에서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브라질 가서 공연 한번 했다가 실망하고 아예 미국에 정착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이르러요. 또 그 당시 조항 지베르토와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개인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이 미국 시장에 남게 되면서 팝 재즈 보사의 이제 아이콘이 되는 거죠.
0: 네. 자, 그럼 그 시대에 또 곡 한 곡도 더 들어볼까요?
1: 네. 네. 그 역시 당시에 미국 팝 시장을 사로잡았던 이제 아이콘 세르지오 멘데스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브라지우스 땡타세의 66 브라질 66이라는 이제 팀과 함께 이제 브라질 활동을 미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원노트 삼바, 스페니쉬 플리라는 노래를 두 개를 엮어서 연주한 곡을 들어보시죠.
0: 네, 원노트 삼바 그리고 스페니쉬 플리 귀에 익은 멜로디일 거예요. 이 두 곡을 메들리로 이어서 그 한 곡처럼 노래하고 연주하는 곡 세르지우 멘지스 앤 브라질 66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0: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천재성에 돋보이는 곡 원노트 삼바의 스페니쉬 플리의 멜로디를 믹스한 세르지오 멘데스 앤 브라질 66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보사노바의 국제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곡인데 흥미롭게도 그 앞에 들었던 아스트로 슈베르트의 노래와 이 곡 두 곡 다 삼바를 제목에 품고 있어요.
1: 그렇죠. 삼바가 이제 보사노바의 모든 핵심이기에 이제 많은 음악가들이 보사노바 명곡의 제목에 삼바를 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삼바냐?
0: 그러니까
1: 보사노바냐? 이런. 네, 특히 세르지오 멘데스는 이런 여러 오해들을 또 많이 가져오는 인물인데요. 음악이 굉장히 삼바틱한 곡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카네기홀 그 공연 보사노바 공연 때. 1세대 연주자라기보다는 대표적인 2세대 연주자로서 그때 세션 연주자로 피아노를 연주를 했던 젊은 20대 초반의 신동 피아노 신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빔이 정말 정말 아끼는 그런 후배 연주자였어요. 네네. 뭐 차량 필요하다 그러면 조빔이 운전도 해주고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보사노바의 성공, 카네기홀에서의 성공 이후에 미국 시장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팝 보사노바와 그리고 더 브라질적인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묶어서 아주 그 탁월한 기획자이자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0: 네. 세르지오 멘데스의 그 노래, 그의 팀의 연주와 노래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들어볼 곡이 바로 그 2세대 보사노바 운동을 대표하는 곡일 것 같은데 말이죠.
1: 네. 지금까지가 이제 국제적 성공을 한 보사노바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삼바가 핵심이잖아요. 아니야, 이 보사노바의 진짜 뿌리는 저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삼바야 라고 이야기하는 브라질 내 뮤지션들이 더 이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카를로스 리라라고 할 수 있는 음악가입니다.
0: 어제도
1: 어제 살짝 언급했던 그분이요. 이 보사노바는 삼바다 라고 하는 가치를 딱 전면에 내걸고 운동을 이끄는 선구자인데요. 그 흐름을 대표하는 곡이 오늘 이제 지금 들려드릴 Influencia do Jazz, 재즈의 영향이라는 노래예요. 그 미국 재즈 때문에 내 삼바가 삐딱해지고 죽어간다 뭐 이런 내 가사를 살짝 들려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Pobre samba meu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불쌍한 내 삼바.
0: 아.
1: 첫 소절부터. 그래서 이것저것 섞이고 하니까 길을 잃었다. 특유의 그 움직임 어디 갔어? 엉덩이 흔들기 어디 갔어? 재즈의 영향으로 거의 죽을 뻔했네. 삼바는 양옆으로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음악인데 재즈는 달라. 앞뒤로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삼바가 반쯤 비뚤어졌어. 앞뒤로 양옆으로 다르니까요. 그루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뒤로 비뚤어진 삼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돼. 바로 이제 브라질 그곳 언덕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있는 그곳으로 그 재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는 직설적인 가사가 들어있어요.
0: 네. 제목은 재즈의 영향이지만 재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곡이네요. 네. 그 곡 들어볼까요? Influencia do Jazz, 재즈의 영향, 카를로스 리라의 노래입니다.

0: poder se livrar. Tabarabadão, da influência do jazz.
1: Carlos Lira의 Influencia do Jazz, 재즈의 영향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브라질 음악에는 위트도 있고 또 언어 유희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즈 때문에 망가진 내 삼바라는 표현도 재미있고 또 재즈에 물들지 말자면서 이 재즈풍의 곡이라는 것도 흥미로워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벗어나 재즈로부터 하는 마지막 재즈 네. 그 가사를 알고 들으니 너무 또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브라질 보사노바의 특히 매력이 좀 심각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트 있게 훅 날려버리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아주 재밌네요. 네, 이 곡 특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볼 곡을 보니까 말이죠. 이제쯤 등장할 때가 됐다 싶은 인물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보사노바의 대표 시인이자 뮤지션 비니시우스 제모라이시는 2세대 보사노바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1세대잖아요.
2: 네, 네 1세대 네. 분이고 창시자 3인방이죠. 이분이 이제 해변의 낭만, 사랑 이런 걸 주로 이제 메시지에 담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 이후에 1966년도 이쯤에 그냥 또 바이아 지역으로 갑자기 가셔가지고 브라질의 뿌리를, 그러니까 되게 토착 리듬이나 토착 신앙 같은 토속 신앙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1: 네.
2: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적인 것들을 뭐 아프로 브라질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삼바의 뿌리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1: 네네.
2: 그냥 삼바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제 보사노바 음악가로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60년대 중반에 아프로 브라질, 아프로 삼바라는 장르를 아예 개척을 하시면서 이분의 그런 행보들이 보사노바를 따르는 2세대 음악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것들, 그러니까 토속적인 것들에 이런 하모니랑 이런 센스들을 더하면 그냥 저쪽에 뭐 서구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아도 되게 매력적인 게 나오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를로스 리라의 운동과 버무려져서 브라질의 그 것들을 이제 카를로스 리라가 직설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면 비니시우스 모라이스는 굉장히 또 문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발굴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그의 노래를 들어봐야죠.
2: 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가 부르는 베림바우 들어보시죠.
1: 이거 이 제목이 뜻은 뭔가요?
2: 이 베림바우는 악기 이름이에요. 네. 브라질의 그 토착 리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무술이 있거든요.
1: 네.
2: 전통 무술. 까뽀에이라라고 하는 무술이 있는데 그때 주로 쓰는 악기입니다.
1: 악기 이름이요? 베림바우. 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들어봤습니다. 베링바우라는 악기의 음악 나가는 동안 나혜경 씨께서 설명을 더 해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 건너와서 이제는 브라질 전통악기로 자리 잡았고 또 신기하게도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악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긴 줄, 그 대의 한 줄 현이 달려있고 그 현을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음정이 있는 건 아닌 현악기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비니시우스 지모라이시는 아마도 이 베링바우의 이동 경로와 또 독특한 정체성을 앞으로 브라질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1: 네.
0: 그 또 그의 뒤를 이어서 2세대 보사노바 아티스트들은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확장해 나갔겠죠. 브라질적인 요소를 말이죠.
1: 네. 앞서 들으신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진화라던가 카를로스 리라의 주장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아들인 보사노바 2세대 음악가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1세대가 확립한 그런 섬세하고 또 미학적인 거, 세련된 화성 같은 걸 유지하면서
0: 네.
1: 좀 조용한 사운드에만 머물지 않고 여기에 그 베림바우처럼 그 어떤 특정한 악기라던가 그리고 좀 약간 다이나믹한 그루브라던가 브라질식 네, 그루브라던가 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기존 삼바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확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또 완다사 그리고 뭐 조앙 도나토 같은 분들이 계신데요.
0: 네.
1: 2세대를 그 대표하는 그 여성 보컬리스트 중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다사는
0: 네네.
1: 조앙 도나토는 사실 1세대와 2세대에 걸쳐 계신 분인데요. 왜냐하면 조앙 지베르토가 바이아에서 브라질로 상경을 딱 했을 때 음악해야지 하고 왔다 50년대
0: 네네.
1: 그때 이제 밴드를 조직을 했었어요.
0: 네.
1: 그때 그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밴드 이름이 달의 소년들. 귀엽죠. 그래서
0: 네네.
1: 여기 밴드의 편곡자이자 피아노이스트였는데 이분이 리듬을 굉장히 엇박으로 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서 너무 싱코페이션으로 연주를 네. 뭐 타악기처럼 치니까 클럽 사장님들이 너무 그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춤을 못 춘다. 박자에 못 맞춰서. 그래서 좀 고쳐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며 좀 어렵게 밴드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이분이 1세대 때보다는 2세대 그 시기에 훨씬 더 많은 곡을 내면서 이제 2세대 아티스트와 함께 그런 걸 이끕니다. 이분의 터치가 워낙 뭐 그 브라질의 타악기가 연상이 되는 음악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 듣고 있으면은 삼바가 삼바가 여기 있구나. 근데 이건 보사노바구나는 묘한 느낌들을 받을
0: 네.
1: 수 있어요. 이분과 완다사가 같이 한 개구리라는 곡을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그리고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1: 두 번째 곡은 이제 2세대 아티스트로서 대표적인 또 마르쿠스 발리가 작곡하고 그 형인 파울로 세르지오 발리가 또 작사한 떼하진 인갱 주인 없는 땅이라는 노래예요.
0: 네.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항이라는 제목이고요. 개구리라는 의미예요. 완다사 그리고 조안 도나뚜가 함께 하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테라 지닝갱 누구의 땅도 아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는
1: 네.
0: 곡 마르쿠스 발리가 노래하는 곡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아항이라는 제목의 개구리라는 뜻의 노래 반다싸 그리고 조안 도나트의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떼가주닝갱 누구의 땅도 아닌 경계가 모호한 지역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 마르쿠스 발리와 바울루 세르지오 발리는 앞부분에서 들었던 So Nice를 만든 형제 뮤지션이잖아요. 이 곡은 네. 제목부터 So Nice와 결이 많이 달라요.
1: 그렇죠. 네. 사실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이 노래가 담긴 좀 메시지 같은 걸 주목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인데요. 그냥 듣기엔 사실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가사에는 이제 낭만의 해변을 노래했던 보사노바에서 벗어나서 시대상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약간 뭔가가 멜랑콜리한 기운이 느껴지죠. 이제 첫 소절부터 이 슬픈 행진, 고통스러운 길을 따라간다. 오직 그리움과 불의만을 짊어지고.

0: 아무것도 주지 않은 온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 이 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구나. 네. 이런 이제 가사가 흘러가는데요. 원래 보사노바, 정통 보사노바를 노래하는 분들이 자주 다루지 않은 그런 소재였죠. 네. 그런데 브라질이란 나라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군부 독재 정치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 시대상이 좀 일그러지고 네. 많은 보사노바 1세대 음악가들이 선언을 합니다. 지금 보사노바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요. 아. 그 중에 일부는 아, 네. 나라 레온 같이 보사노바의 아지트의 집주인이었던 나라 레온 같은 1세대 뮤지션은 아예 방향을 털어서요. 아예 시대상을 노래하기 시작하면서 2세대를 넘어서 MPB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때 마르쿠스 발리의 경우도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상을 음악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사노바의 어휘로요. 다만 음악적으로는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보시면 약간 코러스가 막 되게 신나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등장을 네. 하잖아요. 이제 골든 보이스라는 팀이었는데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팝 남성 보컬 그룹이었어요. 네네. 정통 보사노바 아티스트가 이 대중적인 팝 그룹을 팝 보컬 그룹을 그 세션으로 기용해서 한 거 자체가 지금 들었을 때는 같이 하는구나 싶지만 그 당시에선 굉장히 또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마르쿠스 발리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도 조금은 날 서 있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보사노바가 밀실의 그런 음악 실험실 음악 같은 거에서 혹은 낭만을 담은 따뜻한 음악에서 벗어나서 동시대의 팝 동시대의 소울, 재즈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 좀 어떻게 현대적으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가 바로 마르쿠스 발리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음반을 듣고 있으면 이분 보사노바 음악가로 듣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소나이스 같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루브를 구사한다고 하는 곡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1: 네. 네. 그 중에 한 곡, 데라지닝갱이었습니다. 네.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0: 네.
1: 예, 2세대 보사노바가 브라질다운 보사노바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또 비트를 주목한 시기도 있었겠죠.
0: 네. 보컬적인 거라든가 또 편곡적인 거를 뿐만 아니라 이제 기악 씬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보사노바가 아파트 거실에서 기타 한 대와 좀 조용히 부르고 네. 클래식을 전공한 엘리트 중산층인 이제 조빔이 오케스트레이션은 편곡을 많이 가미하고 이런 게 좀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60년대 초에 브라질 내 라이브 클럽들에서 이제 보사노바 레퍼런스를 막 연주하기 시작한 연주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제 그 대표적인 라이브 클럽이 베쿠다스카 하파스라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보사노바와 브라질 음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1: 리우에 있는
0: 코파카바나 해변가에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제 공연들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길 가면 너무 좁고 비좁고 시끄러워요. 관객석 몇 개 없는데도 와서 다들 떠들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데서 조용히 기타를 연주한다면 누가 듣기는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연주자들이 또 화려하게 이런 또 좀 트리오 구성 정도가 딱 무대에 서기 딱 좋은 그런 크기의 스테이지였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잼 세션 같은 것들도 이제 그 클럽에서 막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연주자들이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새로운 비트를 좀 더 열망하게 됩니다. 네. 이제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음악가가 이게 탐바 트리오.
1: 땅바트리오.
0: 네, 땅바트리오라고 하는 이번에 들으실 아티스트인데요. 곡 제목 자체가 이제 바치다 디페렌시, 그러니까 다른 비트다라는 제목이고요. 네. 보사노바 역사에 삼바와는 또 별개로 새롭게 등장한 이 피아노 트리오와 어떤 약간은 폭발적인 에너지들이 등장하면서 보사노바의 리듬 세션을 기존의 삼바 퍼커션으로만 구현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더 재즈화하는데 기여하게 되고요. 결국 이들이 연주하는 걸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정말 삼바 재즈라고 할 수 있죠.
1: 네, 삼바 재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땀바 트리오가 연주하는 마치다 디페렌치, 다른 비트라는 곡. 구성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재즈 피아노 트리오와 같아요. 네,
0: 네.
1: 그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땅바트리오가 연주한 바치다 디페렌트, 다른 비트라는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베이스, 그리고 드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플루트 소리가 들렸죠? 플루트는 베이시스트가 또 함께 연주했습니다. 땅바트리오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모던 보사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네.
0: 여기 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네요. 보사노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아한 슈베르트, 또 아스트로 슈베르트는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네. 모던 보사로 넘어오니까 또 베베우 슈베르트가 나오네요. 네. 네,
1: 슈베르트 패밀리가 보사노바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네. 베베우 슈베르트는 이제 그 성씨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조항 슈베르트의 친딸입니다. 네. 뮤샤와의 두 번째 아내였던 뮤샤의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이인데요. 보사노바 로열 패밀리잖아요.
0: 네, 네.
1: 근데 그런데 그 엄밀히 뭐 2세대 보사노바를 제가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 이후에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은 그냥 2세시죠. 그래서 이분은 2세대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고요. 이제 모던 보사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정말 대표적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나른한 보컬 스타일은 유지를 하면서 2000년대에 이제 성행했던 일렉트로닉 사운드.
0: 네.
1: 좀 몽환적인 그런 일렉트로닉 비트랑 다운템포 사운드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접목을 했어요. 네.
0: 이 클래식 기타 한다로 시작된 보사노바가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 일렉트릭 사운드까지 등장하네요. 네. 이 베베우 슈베르트의 곡 가운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쌍베더벤송 축복의 삼바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 아까 들으셨던 비니스 지모라이스의 베린바우 그 콤비 바든바우에와 그리고 비니스 모라이스가 함께 만든 곡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삼바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원곡을 또 들어보시면 그 느낌이 역력히 나는데요. 그 삼바 앞으로 삼바와 앞으로 삼바의 사운드를 모티브 삼아서 보사노바 플러스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구현한 이제 모던 보사의 어머니 같은 베베우 지베르트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모던 보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베베우 지베르트의 삼바다 벤사 축복의 삼바 들어보시죠.

0: 삼바다 벤사, 축복의 삼바, 베베우 쥐베르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보사노바의 역사와도 같은 쥐베르트 가족이 이 모던 보사에서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죠.
1: 네. 그리고 이 노래는 특히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철학, 삼바엔 약간 슬픔이 필요하다. 늘 하는 말씀인데요. 조빔도 항상 하던 말이고 이런 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배어나는 그런 노래예요.
0: 노랫말이 궁금한데.
1: 아, 조금 들려드릴까요?
0: 아, 네네.
1: 아름다운 삼바를 만들기 위해선 약간의 슬픔이 필요하다네. 그렇지 않으면 삼바를 만들 수 없어 절대. 훌륭한 삼바는 기도의 한 형태고 왜냐하면 삼바는 리듬을 타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슬픔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슬픔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지. 슬픔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어. 언젠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그러니까 이 리듬 흔들림 속에 사랑을 조금만 담아봐.
0: 삼바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곡은 삼바가 아니고 보사노바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곡들이 참 많아요. 보사노바인데 삼바를 네. 이야기해.
1: 네. 네. 첫 시작에서는 삼바 같은 너무 이렇게 애완만 얘기한 노래 싫어 하면서 젊은 분들이 가사를 막 더 일상의 담백함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세계화되면서 너무 이게 좀 칵테일 음악처럼 흐르니까 이제 아우 아니야 우리 삼바가 중요하면서 그런 반작용도 생기고 네. 확장도 되고 덕분에 그래 음악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금 듣는 리듬은 리듬만 딱 떼어놓고 보면 보사노바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을 좀 이해하면 아 이들의 보사노바는 새로운 삼바 삼바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걸 왜 보사노바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보사노바는 새로운 삼바라는 그 한 문장을 계속 네. 머릿속에 둬야 되겠네요.
1: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이번에는 베베우 쥐베르토가 약간 일렉트로닉과 융합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하면요. 그런 요소를 가끔은 쓰지만 사실 더 철저하게 어쿠스틱 악기와의 그 콜라보에 집중하면서 모던 보사의 아버지라고 오피셜하게 불리게 된 분이 네네. 있어요. 이제 브라질 음악 교과서에도 이렇게 노바 보사, 새로운 보사다 이러면서 대표로 소개되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네. 익숙하실 만한 셀소 폰세카입니다.
0: 네.
1: 특히 조앙 쥐베르토의 그 속삭이는 보컬과 기타 연주에 굉장히 주목하고 그걸 거의 그대로 답습하려고 좀 시도하신 분인데요. 그걸 좀 더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현대적인 음악에 담아내서 많은 사랑을 또 받았었죠. 그의 명곡 매우 쌍바 또 흔들리는 삼바라는 노래입니다. 네.
0: 네. 곡 설명 좀 더 해주세요.
1: 이 노래는 이 그 네. 비뚤어진 흔들리는 그러니까 비뚤어진 그런 삼바라는 건데요. 이게 나는 나의 비뚤어진 삼바를 추러 왔다. 그러니까 온전히 행복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울지는 않을 거고 난 나만의 삼바를 출 거야. 나만의 비뚤어진 삼바. 그러니까 나만의 보사노바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 노래를 또 듣기 전에 사실 조금 덧붙이자고 한다면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노바 보사의 아버지와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기에 2016년부터 네. 같이 슬로우 모션 보사노바라던가 네. 뭐 쌍바의 투더라던가 저의 두 곡도 셀소와 함께 노래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아예 마음을 잡고 이분과 이제 앨범을 만들어서 네. 가을에 정규를 발매합니다.
0: 함께 작업한 듀오 앨범처럼 만드신
1: 네,
0: 건가요?
1: 네. 안에는 제가 재작년에 발매했던 보사라는 음반이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소개할 호베르토 베네스카 보사노바 1세대 아티스트와의 그 기타 앤 보이스 콜라보 네. 그리고 이제 퍼커션이 가미된 그런 보사노바라고 한다면 이번에 녹음하는 거는 좀 트리오 이상의 이제 연주자들과 함께 만드는 앨범일 거고요. 앨범 명도 이제 노바로
0: 노바.
1: 이제 가명을 네. 일단은 아마 노바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가을에는 이제 발매가 확정이 되어서 네. 그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곡도 제가 함께 부른 버전을 또 새롭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0: 네네. 제목이 메우 삼바 토르투.
1: 네.
0: 나의 비뚤어진 삼바.
1: 네.
0: 제목 결국 나의 보사노바가 되는 거죠. 세우스 폰세카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분들께도 낯설지는 않은 이름일 거예요. 세우스 폰세카가 노래한 메우 삼바 토르투, 나의 비뚤어진 삼바 들으셨습니다.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무려 9곡의 보사노바를 들었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 두 번째 날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곡을 고르는 순간부터도 정말 좀 벅차기도 하고 너무 재미난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다루게 된 음악들은 시간 관계상 그 일부보다는 어제보다는 좀 넓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1세대 그 거장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게 보사노바가 바다를 건너서 세계로 가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네. 그리고 또 브라질 본토로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서민들을, 민중들을 끌어안으면서 또 진화하고
0: 뿌리를 되찾고
1: 네, 뿌리를 되찾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더 넓어지다가 현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다시 또 보사노바의 되게 이제 코어 어쿠스틱한 아름다움을 또 되살리면서도 모던한 요소들을 다 끌어왔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좀 되게 기뻤어요.
0: 어제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순서가 마련돼 있을까요?
1: 내일은요. 이제 지금까지는 보사노바라는 숲 전체를 조망을 했다고 한다면 내일부터는 나무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곡 하나하나를 좀 더 가사도 스토리도 음미하고 아티스트의 에피소드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음악 자체에 좀 더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네. 어제와 오늘은 좀 약간 공부한

0: 하는 시간이었다면 내일은 그야말로 즐기는 시간, 더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사노바 이전의 삼바에서 보사노바의 시작, 모던 보사까지 짧은 시간에 보사노바의 역사와 흐름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끝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끝곡은요. 브라질 출신이지만은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로 이주를 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 라운지 씬에서 보사노바를 만개시키고 200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보사노바 1세대 호베르토 메네스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보사노바의 초기 보사노바의 뉘앙스로 다시 돌아온 그런 네, 그 호살리아 지 소우자의 대표작 마흐 아마입니다.
0: 마흐 아마 뜻이 어떤?
1: 사랑의 바다.
0: 사랑의 바다.
1: 네.
0: 네. 나혜경 씨 덕분에 오늘도 보사노바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호살리아 지 소우자의 마흐 아마 전해드리면서 나혜경 씨와는 또 내일을 기약하죠.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호살리아 디수자의 마흐 아마흐, 사랑의 바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호살리아 디수자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브라질 프레시자 발란사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앨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브라질은 흔들려야 한다, 브라질은 그루브를 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꼭 우리에게 건네는 말 같기도 하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시간,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내일도 나희경 씨의 깊이 있는 안내와 함께 보사노바 뮤지션과 보사노바의 명곡에 스며있는 스토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 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0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열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회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요한나 발로트가 노래하는 모차르트의 여러 아리아,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 스톡홀름으로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 세계 무대에서 돋보이는 여성 지휘자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공연 실황을 들으시겠는데요. 카넬라키스는 네덜란드 라디오 필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이죠. 이번 스웨덴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보입니다. 먼저 이번 음악회에는 프랑스의 작곡가 릴리 블랑주의 봄의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지난 1918년에 완성된 봄의 아침이라는 곡은 블랑주의 작품 중에서도 참 활기차고 명랑한 성격의 일종의 스케르초와 같은 곡입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릴리 블랑주의 봄의 아침 들으시겠습니다.

릴리 블랑주의 봄의 아침을 첫 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제 오늘 듣고 계신 작년 10월 10일 스톡홀름 공연 다음 순서로 모차르트의 여러 소프라노 아리아들이 노래가 되는데요. 소프라노 요한나 발로트가 노래하게 됩니다. 1993년 스웨덴 태생의 성악가 요한나 발로트는 지난 2019년에 미르얌 헬린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주목받은 성악가인데요. 2023년부터 25년까지는 BBC 뉴 제너레이션 아티스트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동안 빈 국립오페라를 비롯한 유럽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했는데 주로 모차르트와 핸델, 비발디 등의 고전과 바로크 중심의 레파토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리고 또 무대 움직임이나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스톡홀름 공연에서 모차르트의 아리아 네 곡을 선보입니다. 먼저 모차르트의 오페라 이도메네오 가운데 꽌티 미시에테 인토르노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지를 노래한 후에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Ach, ich fühl's, es ist verschwunden 아, 느껴져요. 그것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콘서트 아리아 Nehmt meinen Dank 저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쾌헬 383 그리고 꼬집반뚜 때의 가운데 꼬메 스콜리오 바위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네 곡 노래합니다. 소프라노 요하나 발로트의 노래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아리아 네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모차르트 아리아 네 곡을 연속해서 감상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모차르트 오페라 이도 메네오 가운데 꽌티미시에테 인토르노 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지에 이어서 마술피리 가운데 아흐 이 퓨스 에스 이스트 페어슈분덴 아 느껴져요 그것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콘서트 아리아 Nehmt meinen Dank 저의 감사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오페라 코시판투테의 가운데 꼬메스콜리오 바위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네 곡 들으셨습니다. 소프라노 요한나 발로트의 노래 그리고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0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열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지휘를 맡은 카리나 카넬라키스는 미국 출신의 지휘자이면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덜란드 라디오 필의 수석 지휘자를 맡고 있고 또 런던 필 수석 객원 지휘자로도 활동 중이죠. 자 이제 이번 공연 후반부에 연주된 라흐마니노프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1악장 라르고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알레그로 몰토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들으시겠습니다.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전 4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네, 연주가 아주 좋았는데요. 카리나 카넬라키스가 지휘하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작년 10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베어발트 할렌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는데요. 에일란트 폰 코흐의 북유럽풍의 카프리치오 작품 번호 26 들으시겠습니다. 페르 한마르슈트렘이 지휘한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일란드 폰 코흐의 북유럽풍의 카프리치오 작품 번호 26 감상하셨습니다. 페르 한마르슈트렘이 지휘한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휴대전화 배터리는 얼마나 남았는지, 무선 이어폰은 케이스에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충전은 잘 되고 있는지, 잠들기 전 충전을 해둔 것이 하루의 마지막 습관이 됐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충전하며 살아갑니다. 담았다가 쏟아내고, 다시 담았다가 또 쏟아내고, 작은 기기들은 전기를 모아서 하루를 버티고, 우리는 그 기기들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기계의 배터리의 잔량은 자주 확인을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잔량은 잘 들여다보지 않죠. 아직 괜찮겠지? 조금만 더 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은 쉬고 있는데도 좀처럼 피곤이 풀리지 않는 날을 만나게 됩니다. 쉬려고 소파에 누웠는데도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고 좋아하던 음악도 책도 산책도 선뜻 손이 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휴식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즐겁게 쉬는 일도 누군가를 만나 웃는 일도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일도 마음에 남아있는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아, 그래서 충전은 완전히 방전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조금의 힘이 남아있을 때 미리 해두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정영숙 씨 박예재 곡 오 나의 능소하여입니다. 소프라노 유미자입니다.

안재동시 이종로곡 영동리 회화나무 바리톤 박승혁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정영숙씨 박이재곡 오 나의 능소하여였는데요. 소프라노 유미자의 노래였습니다. 손승교씨 이호섭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로 박목월씨 이수인곡 그리움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손승규 씨 2호섭 곡 옛날은 가고 없어도 바리톤 유승공의 노래로 박목월 씨 이수인 곡 그리움 소프라노 이미경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조지훈 씨 박영주 곡 정창준 편곡 마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남성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지금까지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문득 건너편 플랫폼에 와 서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옛 연인이었다. 헤어진 지 꽤 오랜데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다니. 그가 입은 옷이 내가 선물한 옷 같아서일까 설마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득하면서 아련해졌다. 하지만 곧 영화에서처럼 내 쪽 지하철이 들어왔다. 아주 잠깐 타지 않고 계속 서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곧 알아볼까? 알아보면 어떤 반응일까? 궁금했다. 하지만 궁금한 것으로 끝나는 게 그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끝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내릴 때 안내방송이 발빠짐 주의가 아니라 추억에 빠짐 주의라고 말한 것 같긴 했다.

오프닝부터 흐른 이 5분 사이에 아주 먼 시간까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영화 추억 OST 중에서 The Way We Were 동명 타이틀곡을 마빈 햄릴 씨의 연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화요일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우물정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7785번. 오랜만에 문을 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마음이 포근합니다. 오랜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문을 두드려주셨는데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에는 문이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오가시기 편하게 문을 없애버렸습니다. 7785번 오랜만에 저도 반갑습니다. 0238번 다정한 이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라디오를 듣습니다. 이 밤 덕분에 참 행복하네요 하셨는데 따뜻한 차를 마시신다고 하셔서 덥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라디오 다정한 이와 함께 들으면 정말 좋죠. 8895번 방금 합창 연습을 끝내고 나왔는데 그저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서 차 안에서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친구가 되어주는 당밤 당당하게 들으면서 나의 밤을 드라이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당한 순간, 오롯이 내가 되는 순간이겠죠. 오롯이 음악과 함께 내가 되는 그 두 시간을 당신의 밤과 음악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당당밤, 라임이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새싹이신데요. 임경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창으로 발령받아서 오늘부터 관사생활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당밤 의지하면서 지내보려고요.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고창하면 또 이 선운사죠. 선운사 동백 한 6개월 정도 뒤에 만나보게 되시겠네요. 복분자주도 그립습니다. 고창이라는 새 곳에서의 생활 임경희 씨 응원하겠습니다. 조금 낯선 느낌이시겠지만 공간의 소리는 이전의 집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끝은 라디오고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건강하게 생활 잘 시작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진호 씨입니다. 1년간의 재택근무를 마치고 혼자 중국 난통이란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왔습니다. 이곳에서 홀로 듣는 당밤 운치 있네요. 돌아보면 지난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타국으로 떠난 남편을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아내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영미야 사랑해 하셨습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동안 아이 등하교를 도와주신 거죠. 그런 1년 참 뭐 평범한 일상이지만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낯선 중국 난통이라는 지역으로 근무를 오셨는데 저희 난통 특파원 자동 임명되셨습니다. 우리 난통 특파원 이진우 씨 종종 소식 전해주십시오. 6947번께서 마이 올드 켄터키 홈 신청합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 곡 들으면서 외롭고 서글픈 마음 잠시나마 토닥토닥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글로벌한 시대가 되기도 했고 또 파견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과 떨어져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당신의 밤과 음악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 사람 목소리가 그리울 때가 많은데요. 저희 뭐 타 방송에 비해서 사람 말소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적당한 인간의 말소리 그리고 또 적당한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편안한 음악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 6947번 신청곡 스티븐 포스터의 My Old Kentucky Home, 켄터키 옛집입니다. 에릭 쿤제리즈 위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입니다.

미국 미녀 홈 온 더 레인지, 언덕 위의 집,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였습니다. 전해드리신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켄터키의 집이었습니다. 에리 쿤제리즈 위안은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저희 이번 주까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번호 앞자리는 02-2056. 혹시 2056으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물어볼 텐데 듣지도 마시고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하고 그냥 툭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이번 조사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늘 사연으로 나와주셨습니다. 새싹이신데 이재원 씨입니다. 저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당연히 당신의 밤과 음악 얘기를 했지요. 흐흐 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니콘 등장하셨습니다. 혹시 이재원 씨 인간계에 계신 분 맞으시죠? 꿈에서 전화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재원 씨처럼 02-2056으로 시작되는 청취율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나는 당신의 밤과 음악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2073번께서 안녕하세요 협디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만일 협디님이 7시대로 옮기신다면 출발 FM과 함께로 청취율 1등 하실 거예요 하셨는데, 저는 낙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취율 0%를 찍은 이후에는 더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청취율을 올라오는 길만 걸어왔기 때문에 그 0% 이후에는 뭐 늘 행복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청취율 조사 결과가 너무 잘 나와서요. 근데 이재호 아나운서가 좀 섭섭해할 것 같습니다. 요즘 월드컵 중계 때문에 많이 힘들 텐데 저는 그냥 이 시간대를 지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7시대로 간다면 이 졸음운전 유발 방송으로 회자되지 않을까, 빈축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목소리가 조금 잠을 부르는 목소리여서요. 아무튼 말씀 고맙습니다. 2670번, 어제 한 번도 안 울리는 집전화 벨이 울렸다. 전화를 받으니 텔레비전 라디오 얘기를 한다. TV는 잘 안 보는데요. 하니 전화가 끊어졌다. 생각해보니 시청률 조사였던 것 같다. 아차 싶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박지원의 생생클래식에 한 표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굳이 저희 방송에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다른 프로그램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정말 참 좋은데 너무 아쉽네요. 일생에 이런 전화를 한 번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못 받아봤고, PD도 못 받아봤고, 작가도 못 받아봤습니다. 아, 우리 생생클래식 한 표 받을 수 있었는데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서운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02-2056번이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타르티니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미 라레도의 바이올린, 마고 가렛의 피아노입니다.

아레도의 바이올린, 마고 가렛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두 곡의 변주곡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복현 번호 16의 49 중에서 이 악장 아다지오의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쥐앙 에플랑 바부제의 피아노입니다.

하이든의 피아노 소나타 E플랫 장조, 호복햄 번호 16의 49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의 칸타빌레, 주앙의 플랑 바부제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걸슌의 썸머타임입니다. 주앙 피르랑펄의 훌륭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즈 음악이 가장 맛있게 들릴 때는 여름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에롤 가너의 미스티, 엘라 핏제럴드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걸신의 썸머타임, 장피르 랑펄의 훌륭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2019년에 등단한 신진 작가죠. 임선우의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의 한 페이지입니다.

유령은 죽은 이후에도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영혼을 뜻합니다. 원한이나 미련, 남은 자에 대한 깊은 걱정이나 근심을 가진 영혼이죠. 때론 귀신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소설 유령의 마음으로의 유령은 조금 특별합니다. 주인공인 26살의 나는 빵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이런 식으로 처음 유령을 만납니다. 한가로운 오후 나는 빵집 카운터에 엎드려 있었다. 한낮인데 이렇게 어두운 곳을 보니 곧 비가 쏟아지려나 생각하면서 창밖을 보던 중에 짧게 숨을 들이켰다. 무언가 몸 밖으로 쑥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내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존재, 몸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내 몸을 갑자기 얼음장처럼 식게 하는, 무엇보다 나와 생김새며 목소리까지 너무나 똑같은 그 존재가 바로 유령이었습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몸이 얼음이 되는 건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나는 점차 그 따뜻하면서 투명한 유령한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유령은 나와 다 똑같으면서도 한 가지만은 다릅니다. 뭐랄까, 나보다 내 감정에 훨씬 더 충실하게 반응한달까. 가령 내가 훌쩍이면 유령은 아예 엉엉 통곡을 하죠. 내가 언짢음을 참고 있으면 유령은 버럭버럭 화를 내버립니다. 나는 그런 유령과 한 병원의 병실에도 함께 갑니다. 그 병실은 내가 토요일마다 찾아가는 곳입니다. 그곳엔 나의 5년 된 연인 정수가 누워 있습니다. 정수는 2년 전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2년째 나는 토요일마다 정수를 보러 병실을 찾았던 겁니다. 나는 이번엔 유령과 함께 가니 혹시 정수와 대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하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허탕치듯 돌아온 어느 토요일, 나는 처음으로 병실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미뤄뒀던 집 청소를 합니다. 그건 혹시 그동안 인정할 수 없었던 정수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를 보내준다는 뜻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마침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령은 내가 청소하는 내내 식탁에 앉아 다리를 흔들다가 내가 청소기를 들고 다가가면 다리를 들어 비켜주었다. 내친 김에 나는 밀린 설거지까지 끝냈다. 오후가 되자 집이 깨끗해졌고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바닥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차가운 맥주를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다. 유령도 어느샌가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특별할 것 없던 오후, 유령은 내 어깨에 기대어 있다가 스르르 사라졌다.

후원한 밤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오늘은 임선우의 단편 소설 유령의 마음으로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음악은 영화 사랑과 영혼 OST 중에서 Unchained Melody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리스 자르의 편곡이었습니다. 유령이 들어간 소설을 읽어드리니 또 우리 유령분들이 뭔가 활기차지는 것 같습니다. 자, 유령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우리 당신의 밤과 음악 애청자분들의 뭐랄까 애국가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볼컴의 The Graceful Goes to Wreck, 스펜서 마이어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미치리의 음악이었습니다. 1965년도 브로드웨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 중에서 The Impossible Dream이었습니다. 타버너클 합창단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요즘 휴가 기간에 유럽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곳은 날씨가 어떤지 좀 전해 주십시오. 폭염이 정말 심하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이 오스트리아 빈의 아름답고 푸른 시원한 다뉴브강을 좀 떠올려 보면서 이 곡을 전해드립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작품 314 온드레이 레나트르가 주의하는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도 물이 많이 시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온드레이 레나트르가 주의하는 슈트라우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샤브리에의 에스파냐, 스페인 광시곡입니다. 네빌 마리노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슈타츠 카펠레입니다.

멕시코 출신의 여성 플라멘코 무용수 겸 캐스터네츠 연주자 루세로 테나의 캐스터네츠 연주로 그라나도스의 12개 스페인 춤곡 작품 37 중에서 네 번째 곡 빌라네스카 보내드렸습니다. 마드리드 콘서트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 작곡가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곡 꼬모 조테 아메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르헨티나 테너죠 호세 꾸라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Falling Love였습니다. 그리고 전해드리신 음악 Como yo te amé,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르헨티나 테너 호세 쿠라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재즈 피아노 선율 이어집니다. London in July, 7월의 런던, 러시아계 미국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버논 듀크의 음악입니다.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입니다.

드뷔시의 글라흐드웨인의 달빛이었습니다. 카운터테너 이동규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라벨의 바바느 브루윈 앵펑트 데펑트, 죽은 공주를 위한 파바느입니다. 앙드레 강띠의 혼,

조르지 프레트가 주의하는 프랑스 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여름 천사들이 프로방스에 내려와 보니 한낮인데도 밭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사람들을 깨워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프로방스는 태양의 축복이 너무 커서 땡볕 한낮에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놀란 천사들은 곧장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프로방스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져서 아무도 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러바칩니다. 그러자 하느님은 목청 좋은 작은 곤충 하나를 보내셨죠. 그 곤충이 바로 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태양의 축복이 너무 커서 한여름에는 한낮에 일하기 어려운 프로방스. 태양과 한가로운 삶을 찬미하는 프로방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려보낸 매미는 과연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프로방스 사람들은 이 매미 소리를 태양 아래 즐기는 낮잠의 자장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지금도 프로방스에서는 매미가 여름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태양이 날 노래하게 한다는 글귀를 새긴 매미 도자기는 그들의 삶을 닮은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기념품이라고 하네요.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어제도 동요로 시작했었잖아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수인 씨 곡 매미소리였습니다. 한국 아카데미 소년소녀 합창단의 하모니로 화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아, 프로방스와 우리의 현실은 그 거리만큼이나 참 차이가 크네요. 낮잠의 자장가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은데 말이죠. 더군다나 뭐 이 동토우는 새벽에 어김없이 울어대는 그 소리. 아, 정말 단잠을 깨우기 일쑤잖아요. 이 딱 첫 곡만큼의 아름다운 하모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경희님, 낮잠에서 깨어나라고 메밀을 보냈군요. 프로방스는 아니지만 살짝 졸음이 밀려드는 오후입니다. 아, 이 노나야를 자장가 삼아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매미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끄럽진 않죠. 아, 프로방스 사람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매미 소리를 자장가 삼을 수가 있을까? 김계수님, 곧 매미가 신나게 노래하겠죠? 소연님, 스르륵, 맴맴. 어, 김계수님 어디 계세요? 저 사실 뭐 직장도 여의도고 사는 곳도 여의도인데, 아, 저는 한 6시, 7시 되면 난리도 아닙니다. 깰 수밖에 없어요. 정말 원망스러운 요즘 매미 소리인데 김계수님 계신 곳은 아직 괜찮은 모양이에요. 다행입니다. 박명근님, 찐빵도 아닌데 쪄죽겠습니다. 아, 우리 박명근님 찐빵 신세가 되면 안 되죠. 노래의 날개 위에가 구해주세요 하셨는데, 어, 다음 곡이 좀 어떻게 시원할까 모르겠어요. 제목은 그런데 오랜만에 듣겠네요. 가브리엘 포레의 프랑스 가곡 오버후들로 물가에서입니다. 노벨 문학상 1호 수상자 프리동해 씨의 곡을 붙였죠. 참 그 가사가 절묘합니다. 아무 근심 없이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열정. 세상의 다툼은 무시하자. 홀로 둘이서만 지치게 하는 모든 것 앞에서 지치지 않고 사랑을 느끼네. 흘러가는 모든 것 앞에서 결코 흘러가 버리지 않고.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나란히 앉아 영원히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사비니 두비에일, 알렉산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19, 20세기의 프랑스 가곡 멜로디 도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줄 마스네 작품이었어요. 이중창 곡 해봉 셀렉 이제 꿈을 꿀 시간. 제목만큼이나 굉장히 몽환적이었죠. 폴 베를렌네시의 곡을 붙였는데요. 달빛 아래 저물어가는 저녁의 평온함을 노래하고 했습니다. 카운트 테너 필립 자루스키와 메조소프라노 나탈리 스투츠방의 하모니, 제롬 디크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프랑스 멜로디는 가브리엘 포레의 작품이었습니다. 물가에서 소프라노 사비니 드비에일이 불렀고요. 알렉산드르 다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 했습니다. 뮤지컬 넘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 콜 포터의 Kiss Me Kate 중에서 So In Love 들어보시죠. 셰익스피어의 희곡 말괄량의 길들이기를 바탕으로 한 뭐 정확히 말하면 이 희곡을 무대에 올리는 이 배우들과 제작진의 이른바 그 엇갈리는 사랑의 작대기 소동이랄까요? So In Love 이 넘버는 여주인공 릴리가 같이 공연하는 전남편 이 프레드에 대해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음성입니다.

콜드플레이의 미국 뮤지컬 Kiss Me Kate 중에서 So In Love, 여주인공 릴리의 사랑의 넘버였습니다.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가 불렀습니다. 조울수님, 아, 고맙습니다. 내일이 초복인가요? 기운 차리는 양기 음식 준비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 초복인 줄도 몰랐네요.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허할 때는 진짜 보양식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우리 노날 가족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나요? 이진희님, 깜짝 놀라셨겠네요. 아까 아들이 대벌레를 들고 들어왔다고. 아드님 키우시는 이 가정은 하루에 한 번은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얼른 화단에 다시 풀어주고 오라 했습니다. 곤충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여름철이길. 하지만 파리와 모기는 사절이고요. 서정호님, 요즘 업무가 너무 바빠서 콩에 기웃거리기 힘들다고. 근데도 또 이렇게 들러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혜수님, 김영호님, 박진미님도 오셨고, 전상수님, 아이고야, 제가 전상수님 익히 알죠. 이 비를 몰고 다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 목요일, 토요일 통영으로 여행 가는데 거기도 비가 올 예정이라고. 아, 귀신 같다고 여행 갈 때마다. 아, 저는 왜 이럴까요? 하셨는데. 아이고야. 아무쪼록 뭐 비가 아예 안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보를 보니까. 그죠?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여행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함께하고 계세요.

20세기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자크 브렐의 La Chanson de Vieux Jamang, 오래된 연인의 노래였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무려 20년입니다. 물론 우리에겐 태풍이 닥치지. 20년간의 사랑, 그건 미친 사랑. 넌 1000번은 가방을 쌌고 난 1000번은 떠났네. 그러나 내 사랑, 내 포근하고 부드럽고 경이로운 사랑. 새벽의 빛에서 해질 녘까지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하는 걸 알고 있니? 와, 정말 현실적인 가사의 노래죠.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자즈의 하모니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김영주님, 비가 오락가락 습한 날씨에도 노날은 항상 멋집니다 하셨는데 이 샹송도 마음에 드셨나요? 역시 프랑스 작품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예요. 빅토르 마세의 오페라 토파즈 여왕 중에서 이 베니스 사육제 니네트는 젊고 사랑스러워 감상하시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프랑스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앙부가스 토마의 민용 중에서 주인공 비렐름의 아리아였죠. 아듀에 민용, 민용 안녕히. 자신이 구해줬던 소녀 민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안녕 민용, 용기를 내. 난 다른 길을 가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네가 있을 거야. 헤어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그 둘의 사랑은 이어지는 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 베리슬라프 클로브카르가 지휘하는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는 빅토르 마세의 오페라 토파즈 여왕 중에서 베니스 사육제, 니네뜨는 젊고 사랑스러워였습니다. 6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소프라노 조수미의 실력을 우리가 어김없이 그대로 느낄 수가 있었죠. 소프라노 조수미가 불렀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영선님, 그리고 윤선희님, 그리고 공은지님,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다음 곡 비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빌라로버스의 브라질풍의 바 5번 중에서 아리아 골랐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 로버트 스파노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벨라로버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중에서 아리아 감상하셨습니다. 소프라노 나딘 시에라가 불렀고요. 로베르토 스파노가 지휘하는 노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지휘하다가 마린스키 극장의 발레 지휘자가 돼서 러시아 황실 발레 음악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호두까기 인형 초연을 지휘하고 또 백조의 호수 개장판의 초연을 지휘하면서 러시아 고전 발레의 전성기를 함께 이끌었던 작곡가 바로 리카르도 드리고입니다. 드리고는 오페라, 발레, 성악곡, 피아노 소품까지 폭넓은 작품을 남겼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발레 음악으로 기억되는 작곡가죠.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1900년에 초연된 이막의 희극 발레 아를르깽의 백만금. 이탈리아 전통 즉흥극인 코메디아 델라르테의 인물들을 바탕으로 가난하지만 재치 있는 청년 아를르깽과 아름다운 꼴롱비나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아를르깽은 코메디아 델라르타에 등장하는 익살스럽고 영리한 하인 또는 이 광대의 전형적인 인물인데요. 발레에서는 가난한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착한 요정의 도움을 받아 부자가 되고 사랑까지 이루는 인물로 그려지죠.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꼴롱비나와 아를르깽은 서로 사랑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카산드르는 딸을 부유한 노신사 레앙드르와 결혼시키려 한다. 카산드르는 하인 피에로와 함께 두 연인이 만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지만 피에로의 아내 비엘레트는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몰래 만남을 도와준다. 아버지 카산드르는 끝까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지만 착한 요정이 나타나 아를르깽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부자가 된 그는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꼴롱비너와 결혼하고 화려한 축제와 춤 속에서 사랑의 승리로 막을 내린다. 이 발레의 일막에 아를르켄과 친구들이 꼴롱비너의 발코니 아래에서 사랑을 전하는 세레나데가 나옵니다. 드리고가 고향 이탈리아를 떠올리며 썼다는 선율에는 이탈리아 세레나데 특유의 낭만적인 정서가 담겨 있는데요. 이 발레가 초연된 뒤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세레나데에 이탈리아 시인 마리오가 가사를 붙여서 사랑의 야상곡이라는 독립된 성악곡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달빛이 비치는 고요한 밤, 사랑하는 이의 창가에서 잠들지 말고 내게로 내려와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밤을 함께하자, 이렇게 속삭이는 사랑의 세레나데, 리카르도 드리고의 사랑의 야상곡 노뚜르노 다모레입니다.

발레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성악곡으로 다시 재탄생한 세르나데, 리카르도 드리고의 사랑의 야상곡 감상하셨습니다. 운치 있었죠? 지글지글한 소리도. 테너, 이 명테너 베냐미노 질리의 1926년 녹음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이탈리아의 세레나데입니다. 이 드리고의 후배 격이 되겠네요. 에니코 도셀리의 세레나타, 실연의 아픔을 노래한 곡입니다. 테너 페터 슈라이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리듬과 비트와 그루브는 어떻게 다를까? 셋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닐까 싶지만 리듬과 비트와 그루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하죠. 비트는 말하자면 음악의 심장박동 같은 것, 일정하게 울리는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박자의 단위를 말합니다. 리듬은 음악의 뼈대 같은 것, 일정한 비트 위에서 길고 짧은 음들, 강하고 약한 소리들이 배열된 패턴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루브는 음악에 영혼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어제 나희경 씨가 들려주신 것처럼 악보에 적힌 리듬을 실제로 연주할 때 생겨나는 미묘한 밀고 당기기를 그루브라고 합니다. 한낮의 시간이 우리에게 정확한 박자로 또박또박 살길 권한다면 저녁은 밀고 당기는 감정 속에서 나만의 그루브를 찾으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크라이슬러의 곡이었습니다. 당김음이라는 의미죠. 싱코페이션이라는 곡이었고요. 이 곡 기돈 크레머의 바이올린, 올렉 마이젠베르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유가인 씨, 그루브를 느끼러 새음의 마시로입니다 하셨네요. 네, 오늘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인화 씨, 지친 소시민들에게 저녁은 쉼과 내려놓음의 시간, 새음과 함께 평온한 저녁 시간 보냅니다. 또 김옥순 씨, 막 장대비가 쏟아지네요. 고향 씨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오늘 방송국 오려고 떠날 때쯤에 완전히 장대비가 쏟아졌는데 또 그 사이에 또 뚝 그쳐서 언제 왔나 싶게 그치더라고요. 이제 또 다시 내리고 있나 봅니다. 네, 김옥순 씨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보사노바 특집과 함께하고 있죠. 월드뮤직 감상의 깊이를 더해보자는 의미로 마련한 장르 특집의 두 번째 편, 보사 파라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이죠. 내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 씨가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깊숙한 곳까지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7월 16일에는 스튜디오 콩에서 보사노바 라이브도 들려줄 예정입니다. 보사노바와 함께하며 마음의 짐들 털어내는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앤디 윌리엄스가 클래식의 명곡들을 노래한 음반이 있었죠. Greatest Love Classics라는 1984년 음반에서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를 노래한 곡 전해드리죠. 제목이 Home입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두 곡의 녹턴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연인 샹샤카 아노 감독 양가휘와 제인 마치 주연의 1992년 영화죠. 라멍 연인 OST에서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가브리엘 야레드의 오리지널 스코어 녹턴이었고요. 그전에는 쇼팽의 녹턴 2번 E플랫 장조 작품 번호 9의 2를 노래한 곡 앤디 윌리엄스의 목소리 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5917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겼다지만 제 마음만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북유럽에 가 있습니다. 아내가 여고 동창들과 여행을 떠났기 때문이죠. 평소라면 아내 눈치가 보여 거실 오디오로 새음을 마음껏 듣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옆집에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오디오 볼륨을 높여봅니다. 행복 그 자체네요. 이 행복한 밤 다닐로 레아 트리오가 연주하는 이 곡 꼭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여행을 좀 자주 가셔야 되겠는데요. 네, 청하신 곡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 다닐로 레아가 이끄는 다닐로 레아 트리오의 연주입니다. 깐소네 가수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노래인데요. 원곡이 그 곡을 연주한 곡 레지넬라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두 곡 모두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넌 갖게 될 거야 라는 제목의 노래 아브라이인데요. 막 태어난 아들에게 살아가면서 갖게 될 것들, 또 알게 될 것들, 경험하게 될 것들을 쭉 이야기해주는 아빠의 노래였습니다.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곡이었고요. 라이브 앨범에 수록된 라이브 버전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는 클라우디오 발리오니의 레지넬라라는 노래를 이탈리아의 재즈 피아니스트인 다닐로 레아가 이끄는 다닐로 레아 트리오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3977번 쓰시는 분, 지구촌의 다양한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새음, 선곡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비하인드 스토리도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더 편하게 와닿습니다 하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침 다음 곡도 파라과이에서의 경험담과 함께 온 신청곡이네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곡 6203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지구 반대편의 나라 파라과이에 있을 때 새벽 6시에 기상하며 새음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인사말이 생경하게 느껴졌었죠. 그래도 한국말 하나 없는 곳에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던지요. 코이카 단원으로 파견되어 음악 교육을 하면서 파라과이 국립초등학교 아이들과 불렀던 노래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가타 음악 선생님이 파라과이 아이들을 그리워한다고도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아이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아가타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청하신 곡이 깨깐텐 로스 니뇨스라는 곡입니다. 괄호 안에 부제가 오메나헤 알라살데아스 SOS, 그러니까 제목이 아이들이 노래하게 해요 라는 뜻이고요. SOS 어린이 마을에 바치는 헌정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국제 아동구호 비영리 단체죠. SOS 어린이 마을에게 바치는 헌정곡인데요.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호세 루이스 베랄레스가 곡을 쓰고 노래합니다. 깨깐텐 로스 니뇨스 들어보시죠.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모노 208 가운데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였죠. 이 곡 오늘은 미칼라 페트리의 리코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수명 씨, 파라과이의 아가타 쌤, 수고 많으셨어요. 코이카 단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네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도 동티모르로 파견 온 지 6달째인데 고교생들이어도 순박하기는 매한가지죠. 우리 성피터 고교생 파이팅이라고 하셨어요. 아, 코이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또 세상의 모든 음악을 많이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3912번 쓰시는 분, 지친 몸으로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새음에만 알려요. 40 중반이 되고 보니 생일이 그냥 묻어난 하루처럼 지나가네요. 올해는 특별히 축하받기보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부모님께 감사 선물 준비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새음 들을 수 있어 감사해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래도 축하 받으셔야죠. 세상의 모든 음악이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케이크 한 조각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1791번 쓰시는 분, 오늘은 사랑하는 사위 김희수의 36번째 생일입니다. 희수야, 36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한다. 태림이 서희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함께 하길 늘 기도할게 라고 사위사랑 가득한 축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사위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이분께도 축하 케이크 한 조각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2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해줄 멜로디를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 곡을 청하셨나요? 네, 19세기 프랑스의 작곡가죠. 에밀 발트펠의 왈츠곡이죠. The Skater's Waltz, 작품 번호 183입니다. 이 곡 아서 피들러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발터 페레 더 스케이터스 왈츠 작품 번호 183이었습니다. 아더 피들러가 지휘한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7월 14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2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가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죠. 월드뮤직의 대표적인 장르들을 그 분야의 대표적인 연주자와 함께 탐구하고 라이브 공연까지 경험하는 밀도 있는 시간. 첫 번째 장르 특집이었던 6월의 땅고 파라 보세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보사노바와 친밀해질 두 번째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사노바의 세계로 데려가줄 보사노바의 디바 나이경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나이경입니다.
0: 네. 어제 뵙고 오늘 또 반갑습니다.
1: 네. 반가워요.
0: 네, 오늘 비가 내리는데 사실 뭐 맑은 날에 보사도 좋지만 비와 보사는 또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1: 맞아요. 보사노바의 그 차분함과 멜랑콜리함이 또 어울리는 곡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또 요즘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이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고 보니까 브라질은 지금 겨울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그렇게 반대의 계절을 사는 건 또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네요.
1: 지금 브라질이 딱 겨울이기는 한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매서운 추위라기보다는 약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가지고 오히려 약 커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 차분한 기타 소리 이런 게 어울리는 좀 낭만적인 날씨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은 겨울이군요.
1: 맞아요. 네네. 한 뭐 18도, 20도 정도 됩니다. 물론 저녁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 영상 5도 정도 되면 세상 이렇게 추울 때가 있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브라질이거든요. 근데 정반대 이제 계절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는 이곳 서울에서 이제 뜨거운 여름을 보낼 때 이제 브라질의 그 선선함, 그 기분 좋은 공기가 또 그리워지는 그런 또 향수를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0: 나이경 씨한테는 그렇겠네요.
1: 네.
0: 지구 반대편에 있어서 그런지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도 또 보사노바의 고향인 리우도 먼 거리만큼이나 참 무척 매혹적인데요. 음악가로서 느낀 리우, 또 그냥 그곳에 머무는 외국인으로서 느낀 리우는 어떤 곳일까요?
1: 이렇게 음악가로서 느끼는 희우, 저는 이제 희우라고 주로 말하는데요. 리우 희우는 영감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곳 사람들의 걸음걸이라던가 여유 있게 천천히 걷는 모습, 파도 소리, 그리고 구름의 모습마저도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영감과 행복을 또 주거든요.
0: 네.
1: 그런데 또 우리 인간 나이경으로서 또 여행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방문했을 때 브라질은 굉장히 또 다채롭고 모순적인 매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화려한 아름다운 모습들, 낭만적인 모습들 이면에 서민들의 고단한 삶 같은 거 굉장히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약간 혹독한 그런 삶의 이면들에서도 사람들이 미소를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인간적인 브라질과 그리고 또 음악적인 브라질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 보사노바나 삼바 같은 음악의 매력을 조금 더 그 정서를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0: 왜 그런 음악이 나왔는지를 이해가 되는 거네요. 이해할 수 있겠네요. 어제 보사 파라 보세 첫 시간에는 삼바에서 보사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장르의 특성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보사노바 곡들 만나봤는데 오늘은 보사노바 그 후를 만나볼 거라고 어제 예고를 해주셨어요.
1: 네. 어저께 이제 1세대 거장들의 이야기와 보사노바의 음악적 내용들 이런 건 좀 살폈으면은 그때 그 뿌린 보사노바의 씨앗이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 이후에 브라질 내에서는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되었는지 브라질 외에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 나아가서 현대에 좀 모던 보사라고도 할 수 있는 음악까지 진화할 때 어떤 과정으로 진화를 했는지 두루두루 알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야기할 2세대 보사노바는 보사노바의 국제적인 성공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1: 네. 우리가 이제 2세대 보사노바라고 하면요. 흔히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이라고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62년도의 카네기홀 공연이라던가 국제적 성공한 그 이후부터 등장한 젊은 음악가들의 흐름을 말았는데요. 네. 그 1세대 그 미학들, 섬세함이라던가 뭐 고유함들을 물려받으면서도 훨씬 브라질적이고 조금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아내는 음악까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0: 아, 개인적인 네. 이야기에서 네네.
1: 네, 조금 더 이제 내용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갈래로 갈라집니다. 뭐냐면 브라질 내에서 이 2세대 음악가들이 이제 어떤 메시지, 새로운 정체성을 고민하는 순간이 딱 그때부터 찾아오고요. 반면에 정작 보사노바는 이제 브라질 외에서는 훨씬 더 대중적이고 팝적으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좀 상업적 대성공을 더 이루게 네. 되죠. 그래서 2세대 보사노바라고 하면 조금 더 브라질적인 보사노바가 반영이 안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브라질 내에서는 말이에요.
0: 우리는 브라질인이다라는 걸 인식. 다시금 또 인식하게 되는 거는
1: 그렇죠.
0: 보사노바가 국제적인 성공을 거두던 시기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음악들 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곡일까요?
1: 이제 그 So Nice, Summer Samba라고 또 일컬어지는 이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부른 이 노래가 이 어떤 이 화려한 성공을 딱 알린 첫 번째 곡으로 딱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So 네. Nice.
1: 네.
0: 네, Summer Samba, 여름 삼바라는 곡이죠. 이 곡을 아스트로 질베르토의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1: 네. 네.

0: So Nice, Summer Samba, 여름 삼바라는 곡을 아스트로 지베르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브라질을 찾은 재즈 뮤지션들도 참 많았고 이 보사노바 때문에 말이죠. 네. 그리고 브라질 뮤지션의 미국 진출도 활발했었죠.
1: 네. 그런 진출을 또 이렇게 앞당긴 게 바로 또 이 방금 들으신 아스트로드 질베르토 목소리인데요. 이분이 보사노바의 대중화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분이죠. 네, 네. 이 노래도 사실 노래 제목이 삼바지 베라옹에서 여름의 삼바, 네, 네. 썸머 삼바인데 이 노래 들어보시면 So Nice 네, 네. 이게 되게 듣기 좋았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노래의 제목을 또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러면서 여러모로 국제화에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노래 약간 오르간 연주도 들리거든요. 네네네. 이게 브라질에서 자주 쓰던 그 악기가 아니에요.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악기인데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조금 더 좀 대중적으로 더 와닿게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 아스트로드 질베르토가 개첸 질베르토의 그 64년도

0: 뭐 그래미 수상하고 네, 앨범들이 네. 수상하고 네, 인기를 끌면서 그러니까 신데렐라도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기기 네, 시작해요. 네. 그래서 너무 아마추어가 운 좋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비평들이 브라질 내에서 생깁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분이 브라질 가서 공연 한번 했다가 실망하고 아예 미국에 정착하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이르러요. 또 그 당시 중앙지부로부터 이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개인사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미국 시장에 남게 되면서 팝 재즈 보사의 이제 아이콘이 되는 거죠.
1: 네. 자, 그럼 그 시대에 또 곡 한 곡 또 더 들어볼까요?
0: 네. 네. 그 역시 당시에 미국 팝 시장을 사로잡았던 이제 아이콘 세르지오 멘데스를
1: 네.
0: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브라지우스 땡타세 66 브라질 66이라는 이제 팀과 함께 이제 브라질 활동을 미국에서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원노트 삼바 스페니쉬 플리라는 노래를 두 개를 엮어서 연주한 곡을 들어보시죠.
1: 네, 원노트 삼바 그리고 스페니쉬 플리. 아, 귀에 익은 멜로디일 거예요. 이 두 곡을 메들리로 메들리 네 이어.

0: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천재성에 돋보이는 곡 원노트 삼바의 스페니쉬 플리의 멜로디를 믹스한 세르지오 멘데스 앤 브라질 66의 연주와 노래였습니다. 보사노바의 국제적인 성공을 상징하는 곡인데 흥미롭게도 그 앞에 들었던 아스트로 슈베르트의 노래와 이 곡 두 곡 다 삼바를 제목에 품고 있어요.
1: 그렇죠. 삼바가 이제 보사노바의 모든 핵심이기에 이제 많은 네. 음악가들이 보사노바 명곡의 제목에 삼바를 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회가 생깁니다. 이게 삼바냐?
0: 그러니까
1: 보사노바냐? 네, 특히 세르지오 멘데스는 이런 여러 우회들을 또 많이 가져오는 인물인데요. 음악이 굉장히 삼바틱한 곡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카네기홀 그 공연 보사노바 공연 때. 1세대 연주자라기보다는 대표적인 2세대 연주자로서 그때 세션 연주자로 피아노를 연주를 했던 젊은 20대 초반의 신동, 피아노 신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빔이 정말 아끼는 그런 후배 연주자였어요. 네네. 뭐 차량 필요하다 그러면 조빔이 운전도 해주고 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보사노바의 성공, 카네기홀에서의 성공 이후에 미국 시장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팝 보사노바와 그리고 더 브라질적인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묶어서 아주 그 탁월한 기획자이자 개척자라고 할 수 있죠.
0: 네. 네. 세르지오 멘데스의 그 노래, 그의 팀의 연주와 노래를 들어봤고요. 이번에 들어볼 곡이 바로 그 2세대 보사노바 운동을 대표하는 곡일 것 같은데 말이죠.
1: 네. 지금까지가 이제 국제적 성공을 한 보사노바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게 삼바가 핵심이잖아요. 아니야, 이 보사노바의 진짜 뿌리는 저런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삼바야 라고 이야기하는 브라질 내 뮤지션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카를로스 리라라고 할 수 있는 음악가입니다.
0: 어제
1: 살짝 언급했던 그분이요. 이 보사노바는 삼바다. 라고 하는 가치를 딱 전면에 내걸고 운동을 이끈 선구자인데요. 네. 그 흐름을 대표하는 곡이 오늘 이제 지금 들려드릴 Influencia do Jazz, 재즈의 영향이라는 노래예요. 네. 그 미국 재즈 때문에 내 삼바가 삐딱해지고 죽어간다 뭐 이런 네, 가사를 살짝 들려드리면 처음에 시작할 때 Pobre samba meu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불쌍한 내 삼바.
0: 아.
1: 첫 소절부터. 그래서 이것저것 섞이고 하니까 길을 잃었다. 특유의 그 움직임 어디 갔어? 엉덩이 흔들기 어디 갔어? 재즈의 영향으로 거의 죽을 뻔했네. 삼바는 양옆으로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음악인데 재즈는 달라. 앞뒤로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삼바가 반쯤 비뚤어졌어. 앞뒤로 양옆으로 다르니까요. 그루브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뒤로 비뚤어진 삼바가 되지 않기 위해서

0: 저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돼. 바로 이제 브라질 그곳 언덕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있는 그곳으로 그 재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는 직설적인 가사가 들어있어요.
1: 네. 제목은 재즈의 영향이지만 재즈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곡이네요. 네. 그 곡 들어볼까요? Influencia du Jazz, 재즈의 영향, 카를로스 리라의 노래입니다.

0: equilibrar. Estabarabadão da influência do jazz.
1: Carlos Lira의 influência do jazz, 재즈의 영향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서 브라질 음악에는 위트도 있고 또 언어 유희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재즈 때문에 망가진 내 삼바라는 표현도 재미있고 또 재즈에 물들지 말자면서 이 재즈풍의 곡이라는 것도 흥미로워요.
2: 네. 맞아요. 이렇게 벗어나 재즈로부터 하는 마지막 재즈 하는 네. 그 가사를 알고 들으니 너무 또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브라질 보사노바의 특히 매력이 좀 심각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위트 있게 훅 날려버리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아주 재밌네요. 네, 이 곡 특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에 들어볼 곡을 보니까 말이죠. 이제쯤 등장할 때가 됐다 싶은 인물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보사노바의 대표 시인이자 뮤지션 비니시우스 모라이스는 2세대 보사노바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궁금하네요. 1세대잖아요.
2: 네, 네 1세대 네. 분이고 창시자 3인방이죠. 이분이 이제 해변의 낭만, 사랑 이런 걸 주로 이제 메시지에 담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 이후에 1966년도 이쯤에 그냥 또 바이아 지역으로 갑자기 가셔가지고 브라질의 뿌리를 그러니까 되게 토착 리듬이나 토착 신앙 같은 토속 신앙들을 아, 네. 연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1: 네.
2: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적인 것들을 뭐 아프로 브라질이라고 하는 브라질의 삼바의 뿌리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1: 네.
2: 그냥 삼바만 탐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제 보사노바 음악가로 세상에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60년대 중반에 아프로 브라질, 아프로 삼바라는 장르를 아예 개척을 하시면서 이분의 그런 행보들이 보사노바를 따르는 2세대 음악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아 우리 것들, 그러니까 토속적인 것들에 이런 하모니랑 이런 센스들을 더하면 그냥 저쪽에 뭐 서구 문화에 휩쓸려가지 않아도 되게 매력적인 게 나오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를로스 리라의 운동과 버무려져서 브라질의 그 것들을 이제 카를로스 리라가 직설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면 비니시우스 모라이스는 굉장히 또 문학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서 인문학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발굴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그의 노래를 들어봐야죠.
2: 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가 부르는 베림바우 들어보시죠.
1: 이거 이 제목이 뜻은 뭔가요?
2: 이 베림바우는 악기 이름이에요. 네. 브라질의 그 토착 리듬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무술이 있거든요. 네. 전통 무술. 까포에이라라고 하는 무술이 있는데 그때 주로 쓰는 악기입니다.
1: 아, 네. 악기 이름이요? 베림바우. 네.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비니시우스 모라이시가 부른 베링바우 들어봤습니다. 베링바우라는 악기 음악 나가는 동안 나혜경 씨께서 설명을 더 해주셨는데 아프리카에서 건너와서 이제는 브라질 전통악기로 자리 잡았고 또 신기하게도 타악기면서 현악기인 악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긴 줄, 그 대의 한 줄 현이 달려있고 그 현을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러니까 음정이 있는 건 아닌 현악기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비니시우스 모라이시는 아마도 이 베링바우의 이동 경로와 또 독특한 정체성을 앞으로 브라질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1: 네.
0: 그 또 그의 뒤를 이어서 2세대 보사노바 아티스트들은 또 다른 여러 방식으로 확장해 나갔겠죠. 브라질적인 요소를 말이죠.
1: 네. 앞서 들으신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진화라던가 카를로스 리라의 주장들이라던가 이런 거를 받아들인 보사노바 2세대 음악가들은 굉장히 영리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1세대가 확립한 그런 섬세하고 또 미학적인 거, 세련된 화성 같은 걸 유지하면서
0: 네.
1: 좀 조용한 사운드에만 머물지 않고 여기에 그 베린바우처럼 그 어떤 특정한 악기라던가 그리고 좀 약간 다이나믹한 그루브라던가 브라질식 네, 그루브라던가 네.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그런데 기존 삼바와는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확장을 보여주는 아티스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또 완다사 그리고 뭐 조앙도나토 같은 분들이 계신데요.
0: 네.
1: 이 세대를 그 대표하는 그 여성 보컬리스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완다사는.
0: 네네.
1: 조앙도나토는 사실 1세대와 2세대에 걸쳐 계신 분인데요. 왜냐하면 조앙지베르토가 바이아에서 브라질로 상경을 딱 했을 때 음악 해야지 하고 왔던 50년대 네네. 그때 이제 밴드를 조직을 했었어요.
0: 네.
1: 그때 그 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밴드 이름이 달의 소년들. 귀엽죠. 그래서
0: 네네.
1: 여기 밴드의 편곡자이자 피아노이스트였는데 이분이 리듬을 굉장히 엇박으로 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럽에서 너무 싱코페이션으로 연주를 네. 뭐 타악기처럼 치니까 클럽 사장님들이 너무 그렇게 치니까 사람들이 춤을 못 춘다.
0: 아.
1: 박자를 못 맞춰서.
0: 네.
1: 그래서 좀 고쳐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며 좀 어렵게 어렵게 밴드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한데요.
0: 네.
1: 이분이 1세대 때보다는 2세대 그 시기에 훨씬 더 많은 곡을 내면서 이제 2세대 아티스트와 함께 그런 걸 이끕니다. 이분의 터치가 워낙 뭐 그 브라질의 타악기가 연상이 되는 음악들이다 보니까 정말 그 듣고 있으면은 삼바가 아 삼바가 여기 있구나. 근데 이건 보사노바구나 하는 묘한 느낌들을 받을
0: 네.
1: 수 있어요. 이분과 완다사가 같이 한 개구리라는 곡을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릴 거예요.
0: 네. 그리고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또 두 번째 곡은 어떤 곡이죠?
1: 두 번째 곡은 이제 2세대 아티스트로서 대표적인 또 마르쿠스 발리가 작곡하고 그 형인 파울로 세르지오 발리가 또 작사한 떼하진 인갱 주인 없는 땅이라는 노래예요.
0: 네.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아항이라는 제목이고요. 개구리라는 의미예요. 완다사 그리고 조안 도나뚜가 함께 하는 곡이고요. 두 번째 곡은 떼라지닝갱 누구의 땅도 아니다. 주인 없는 땅이라는
1: 네.
0: 곡 마르쿠스 발리가 노래하는 곡 두 곡 이어드립니다.

0: 먼저 들으신 곡은 아항이라는 제목의 개구리라는 뜻의 노래 반다싸 그리고 조안 도나트의 곡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곡 때가 지닌 게 누구의 땅도 아닌 경계가 모호한 지역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의미인데 그 이 마르쿠스 발리와 파울로 세르지오 발리는 앞부분에서 들었던 So Nice를 만든 형제 뮤지션이잖아요. 이 곡은 네. 제목부터 So Nice와 결이 많이 달라요.
1: 그렇죠. 네. 사실 이 노래를 들을 때는 이 노래가 담긴 좀 메시지 같은 걸 주목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인데요. 그냥 듣기엔 사실 편안하고 그냥 안락하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가사에는 이제 낭만의 해변을 노래했던 보사노바에서 벗어나서 시대상이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목부터 약간 뭔가가 멜랑콜리한 기운이 느껴지죠. 이제 첫 소절부터 이 슬픈 행진, 고통스러운 길을 따라간다. 오직 그리움과 불의만을 짊어지고 아무것도 주지 않은 온 세상을 향해 걸어가라. 이 길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구나. 이제 이런 이제 가사가 흘러가는데요. 원래 보사노바, 정통 보사노바를 노래하는 분들이 자주 다루지 않은 그런 소재였죠. 그런데 브라질이란 나라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군부 독재 정치하에 놓이게 되면서 이제 시대상이 좀 일그러지고 많은 보사노바 1세대 음악가들이 선언을 합니다. 지금 보사노바를 부를 때가 아니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나라레옹 같이 보사노바의 아지트의 집주인이었던 나라레옹 같은 1세대 뮤지션은 아예 방향을 털어서요. 아예 시대상을 노래하기 시작하면서 2세대를 넘어서 MPB 아티스트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 마르쿠스 발리의 경우도 이런 가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상을 음악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사노바의 어휘로요. 다만 음악적으로는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요. 보시면 약간 코러스가 막 되게 신나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등장을 하잖아요. 이제 골든 보이스라는 팀이었는데 굉장히 당시에 유명했던 팝 남성 보컬 그룹이었어요.

0: 있었어요. 정통 보사노바 아티스트가 이 대중적인 팝 그룹을 팝 보컬 그룹을 그 세션으로 기용해서 한 거 자체가 지금 들었을 때는 같이 하는구나 싶지만 그 당시에서는 굉장히 또 파격적인 그런 행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쿠스 발리가 피아노 연주를 할 때도 조금은 날 서 있고 그리고 사운드 자체가 보사노바가 밀실의 그런 음악 실험실 음악 같은 거에서 혹은 낭만을 담은 따뜻한 음악에서 벗어나서 동시대의 팝 동시대의 소울, 재즈까지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이 좀 어떻게 현대적으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가 바로 마르쿠스 발리인데요. 그래서 이분의 음반을 듣고 있으면 이분 보사노바 음악가로 듣게 된 것 같은데 아마 소나이스 같은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루브를 구사한다고 하는 곡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1: 네, 네. 그 중에 한 곡 데라진 인갱이었습니다. 네. 주인 없는 땅이었어요.
0: 네.
1: 예, 2세대 보사노바가 브라질다운 보사노바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또 비트를 주목한 시기도 있었겠죠.
0: 네. 보컬적인 거라던가 또 편곡적인 거를 뿐만 아니라 이제 기악 씬에서도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사노바가 아파트 거실에서 기타 한 대와 좀 조용히 부르고 클래식을 전공한 엘리트 중산층인 이제 조빔이 오케스트레이션은 편곡을 많이 가미하고 이런 게 좀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60년대 초에 브라질 내 라이브 클럽들에서 이제 보사노바 레퍼런스를 막 연주하기 시작한 연주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이제 그 대표적인 라이브 클럽이 베쿠다스카 하파스라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보사노바와 브라질 음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1: 리우에 있는
0: 코파카바나 해변가에 있는데요. 저도 거기서 이제 공연들을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길 가면 너무 좁고 비좁고 시끄러워요. 관객석 몇 개 없는데도 와서 다들 떠들고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데서 조용히 기타를 연주한다면 누가 듣기는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연주자들이 또 화려하게 이런 또 좀 트리오 구성 정도가 딱 무대에 서기 딱 좋은 그런 크기의 스테이지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잼 세션 같은 것들도 이제 그 클럽에서 막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연주자들이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새로운 비트를 좀 더 열망하게 됩니다. 이제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음악가가 이게 탐바 트리오. 땅바트리오라고 하는 이번에 들으실 아티스트인데요. 곡 제목 자체가 이제 바치다 디페렌시, 그러니까 다른 비트다라는 제목이고요. 보사노바 역사에 삼바와는 또 별개로 새롭게 등장한 이 피아노 트리오와 어떤 약간은 폭발적인 에너지들이 등장하면서 보사노바의 리듬 세션을 기존의 삼바 퍼커션으로만 구현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더 재즈화하는데 기여하게 되고요. 결국 이들이 연주하는 걸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정말 삼바 재즈라고 할 수 있죠.
1: 네, 삼바 재즈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땀바 트리오가 연주하는 바치다 디페렌치, 다른 비트라는 곡. 구성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재즈 피아노 트리오와 같아요. 네,
0: 네.
1: 그 이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땅바뜨리오가 연주한 바찌다 디페렌트, 다른 비트라는 곡이었습니다. 피아노, 베이스, 그리고 드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플루트 소리가 들렸죠? 플루트는 베이시스트가 또 함께 연주했습니다. 땅바뜨리오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모던 보사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네.
0: 여기 또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네요. 보사노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조아한 슈베르트 또 아스트로 슈베르트는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네. 모던 보사로 넘어오니까 또 베베우 슈베르트가 나오네요. 네. 네,
1: 실베르트 패밀리가 보사노바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네. 베베우 지베르토는 이제 그 성씨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조항 지베르토의 친딸입니다. 네. 그래서 뮤샤와의 두 번째 아니었던 뮤샤의 사이에서 낳은 이제 아이인데요. 보사노바 로열 패밀리잖아요.
0: 네네.
1: 그런데 그 엄밀히 뭐 2세대 보사노바를 제가 보사노바의 국제적 성공 이후에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은 그냥 2세시죠. 그래서 이분은 2세대 이렇게 분류하지는 않고요. 이제 모던 보사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온 정말 대표적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런 나른한 보컬 스타일은 유지를 하면서 2000년대 이제 성행했던 좀 일렉트로닉 사운드,
0: 네.
1: 좀 몽환적인 그런 일렉트로닉 비트랑 다운템포 사운드 같은 걸 좀 적극적으로 좀 접목을 했어요. 네.
0: 이 클래식 기타 한다로 시작된 보사노바가 세대를 거듭하다 보니 일렉트릭 사운드까지 등장하네요. 네. 이 베베우 지베르트의 곡 가운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상베더벤송 축복의 삼바라는 노래인데요. 이 곡 아까 들으셨던 비니스지 모라이스의 베린바우 그 콤비 바든바웨우가 그리고 비니스지 모라이스가 함께 만든 곡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앞으로 삼바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원곡을 또 들어보시면 그 느낌이 역력히 나는데요. 그 삼바 앞으로 삼바와 앞으로 삼바의 사운드를 모티브 삼아서 보사노바 플러스 일렉트로닉 사운드로 구현한 이제 모던 보사의 어머니 같은 베베우 지베르트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모던 보사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베베우 지베르트의

0: 삼바다 벤사, 축복의 삼바, 베베우 쥐베르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보사노바의 역사와도 같은 슈베르트 가족이 이 모던 보사에서도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겼죠.
1: 네. 그리고 이 노래는 특히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철학, 삼바엔 약간 슬픔이 필요하다. 이게 늘 하는 말씀인데요. 조빔도 항상 하던 말이고. 이런 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배운하는 그런 노래예요.
0: 노랫말이 궁금한데.
1: 아, 조금 들려드릴까요?
0: 아, 네네.
1: 아름다운 삼바를 만들기 위해선 약간의 슬픔이 필요하다네. 그렇지 않으면 삼바를 만들 수 없어 절대. 훌륭한 삼바는 기도의 한 형태고 왜냐하면 삼바는 리듬을 타는 그러니까 흔들리는 슬픔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슬픔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지. 슬픔은 항상 희망을 품고 있어. 언젠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그러니까 이 리듬 흔들림 속에 사랑을 조금만 담아봐.
0: 삼바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곡은 삼바가 아니고 보사노바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곡들이 참 많아요. 보사노바인데 삼바를 네. 이야기해.
1: 네. 네. 첫 시작에서는 삼바 같은 너무 이렇게 애완만 얘기한 노래 싫어 하면서 젊은 분들이 가사를 막 더 일상의 담백함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세계화되면서 너무 이게 좀 칵테일 음악처럼 흐르니까 이제 아니야 우리 삼바가 중요하면서 그런 반작용도 생기고 네. 확장도 되고 더

0: 덕분에 그래 음악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지금 듣는 리듬은 리듬만 딱 떼어놓고 보면 보사노바란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을 좀 이해하면 아 이들의 보사노바는 새로운 삼바. 삼바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걸 왜 보사노바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보사노바는 새로운 삼바라는 그 한 문장을 계속 네. 머릿속에 둬야 되겠네요.
0: 맞습니다. 네.
1: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일까요?
0: 이번에는 베베우 지베르토가 약간 일렉트로닉과 융합에 좀 더 집중을 했다고 하면요. 그런 요소를 가끔은 쓰지만 사실 더 철저하게 어쿠스틱 악기와의 그 콜라보에 집중하면서 모던 보사의 아버지라고 오피셜하게 불리게 된 분이 있어요. 이제 브라질 음악 교과서에도 이렇게 노바 보사, 새로운 보사다 이러면서 대표로 소개되는 아티스트인데요. 바로 네. 익숙하실 만한 셀소 폰세카입니다.
1: 네.
0: 특히 조앙 지베르토의 그 속삭이는 보컬과 기타 연주에 굉장히 주목하고 그걸 거의 그대로 답습하려고 좀 시도하신 분인데요. 그걸 좀 더 대중적이기도 하고 또 현대적인 음악에 담아내서 많은 사랑을 또 받았었죠. 그의 명곡 메우 쌍바 또 흔들리는 삼바라는 노래입니다. 네.
1: 곡 설명 좀 더 해주세요.
0: 이 노래는 이 그 비뚤어진 흔들리는 그러니까 비뚤어진 그런 삼바라는 건데요. 이게 나는 나의 비뚤어진 삼바를 추러 왔다. 그러니까 온전히 행복해지고 싶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 때문에 울지는 않을 거고 난 나만의 삼바를 출 거야. 나만의 비뚤어진 삼바. 그러니까 나만의 보사노바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노래를 또 듣기 전에 사실 조금 덧붙이자고 한다면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노바 보사의 아버지와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기에 2016년부터 네. 같이 슬로우 모션 보사노바라던가 네. 뭐 쌍바에 뜨더라던가 저의 두 곡도 셀소와 함께 노래를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 아예 마음을 잡고 이분과 이제 앨범을 만들어서 네. 가을에 정규를 발매합니다.
1: 함께 작업한 듀오 앨범처럼 만드신
0: 네,
1: 건가요?
0: 네. 안에는 제가 재작년에 발매했던 보사라는 음반이 이제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소개할 호베르토 베네스카 보사노바 1세대 아티스트와의 그 기타 앤 보이스 콜라보 네. 그리고 이제 퍼커션이 가미된 그런 보사노바라고 한다면 이번에 녹음하는 거는 좀 트리오 이상의 이제 연주자들과 함께 만드는 앨범일 거고요. 앨범 명도 이제 노바로
1: 노바.
0: 이제 가명을 네. 일단은 아마 노바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가을에는 이제 발매가 확정이 되어서 네. 그때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 곡도 제가 함께 부른 버전을 또 새롭게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제목이 메우 삼바 토르투.
0: 네.
1: 나의 비뚤어진 삼바.
0: 네.
1: 제목 결국 나의 보사노바가 되는 거죠. 세우스 폰세카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분들께도 낯설지는 않은 이름일 거예요. 세우스 폰세카가 노래한 메우 삼바 토르투, 나의 비뚤어진 삼바 들으셨습니다.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무려 9곡의 보사노바를 들었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장르 특집 보사 파라 보세 두 번째 날 오늘 어떠셨어요?
1: 오늘 곡을 고르는 순간부터도 정말 좀 벅차기도 하고 너무 재미난 시간들이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다루게 된 음악들은 시간 관계상 그 일부보다는 어제보다는 좀 넓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1세대 그 거장들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던 게 보사노바가 바다를 건너서 세계로 가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네. 그리고 또 브라질 본토로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서민들을, 민중들을 끌어안으면서 또 진화하고
0: 뿌리를 되찾고
1: 뿌리를 되찾고 그러면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더 넓어지다가 현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다시 또 보사노바의 되게 굉장히 코어한 어쿠스틱한 아름다움을 또 되살리면서도 모던한 요소들을 다 끌어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을 오늘 나눌 수 있어서 좀 되게 기뻤어요.
0: 어제 오늘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순서가 마련돼 있을까요?
1: 내일은요, 이제 지금까지는 보사노바라는 숲 전체를 이렇게 조망을 했다고 한다면 내일부터는 나무 하나하나를 봅니다. 그래서 곡 하나하나를 좀 더 가사도 스토리도 음미하고 아티스트의 에피소드도 좀 나눠보고 그래서 음악 자체에 좀 더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0: 네. 어제와 오늘은 좀 약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면 내일은 그야말로 즐기는 시간, 더 매력적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보사노바 이전의 삼바에서 보사노바의 시작, 모던 보사까지 짧은 시간에 보사노바의 역사와 흐름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끝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끝곡은요. 브라질 출신이지만은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탈리아

0: 로 이주를 해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탈리아 라운지신에서 보사노바를 만개시키고 2000년대에 다시 돌아와서 보사노바 1세대 호베르토 메네스카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보사노바의 초기 보사노바의 뉘앙스로 다시 돌아온 그런 네, 그 호살리아 지 소우자의 대표작 마흐 아마입니다.
1: 마흐 아마흐 뜻이 어떤?
0: 사랑의 바다.
1: 사랑의 바다.
0: 네.
1: 네, 나혜경 씨 덕분에 오늘도 보사노바와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호살리아 지 소우자의 마흐 아마흐 전해드리면서 나혜경 씨와는 또 내일을 기약하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호잘리아 디수자의 마흐 아마흐, 사랑의 바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곡은 호잘리아 디수자의 두 번째 정규 앨범인 브라질 프레시자 발란사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앨범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해보면 브라질은 흔들려야 한다, 브라질은 그루브를 타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꼭 우리에게 건네는 말 같기도 하네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준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시간,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 내일도 나희경 씨의 깊이 있는 안내와 함께 보사노바 뮤지션과 보사노바의 명곡에 스며 있는 스토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조충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인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인조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드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프레장조 작품 번호 55 영웅 전악장 프란스 브리엔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A단조 작품 번호 50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억하며 트리오 만드러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첫 곡입니다. 칼 프리드리히 아벨의 독주곡 디단초 아르페지오 모데라토로 이어집니다. 리실 블랑제의 메스비올 연주입니다.

황제의 베이스 비올 연주 오늘 명은 유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작품 번호 50입니다. 어느 위대한 예술가를 추모하며라는 부제로 잘 알려져 있는 명작이죠. 선배였던 루빈스타인과 불화가 계기가 돼서 완성된 작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작품으로 이제 추억을 하고 있는데요. 루빈스타인과 함께했던 그런 슬픈 일, 비가로 시작해서 또 소풍을 떠났던 즐거운 일들, 그리고 마지막엔 장송행진곡으로 이어지는 그런 명작입니다. 표트르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A단조 작품 번호 50, 트리오 만드러의 연주입니다.

페트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트리오 A단조 작품 번호 50 트리오 만드러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 감상곡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 전해드립니다. 이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졌죠. 이 나폴레옹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실망에서 빚어졌다는 그런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위기와 맞서는 투쟁, 과거와의 결별, 위기의 극복과 같은 요소가 담겨 있다고는 할 수 있죠. 괴테의 베르테르나 바그너의 트리스탄처럼 독일인은 자신의 위기를 제3자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베토벤은 이 작품 이후 교향곡에서는 주로 자신의 내면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향곡 3번이 본질적으로 에로이카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나폴레옹하고만 관련을 지닌다고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영웅에 걸맞는 강력하고 장대하면서 의지가 강한 음악을 쓰고자 했음은 확실합니다. 특히 제1악장이 그렇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영웅전 악장 프랑스 브리엔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시대악기 연주의 장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프랑스 브루엔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날렵한 그리고 투명한 질감 이런 것들을 정말 극한까지 연출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이플레장쇼 작품 번호 55 에로이카 전악장이었습니다. 프랑스 브리엔이 주연은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끝곡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10번 에이플레장쇼 작품 번호 32의 2번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레드릭 쇼팽의 녹턴 10번 A플랫 장조 작품번호 32의 2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은 조명만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여름 더위가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도 폭염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조 임금이 불볕더위에 힘들어하는 일꾼들 때문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면서 따로 처방을 연구하고 약을 내려보낸다고 했어요. 이 처방은 바로 척서단 사천정입니다. 척서단은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축여주고 더위 먹은 사람의 열을 식혀주는 약이라고 해요. 올해 첫 번째 복날이 찾아왔는데요. 무더위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살피면서 넉넉한 임금의 마음까지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박경훈 편곡, 신수룡음, 김효영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강찬욱의 첼로와 여러분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생황과 단소 그리고 첼로가 함께 만든 선율 속에서 더위를 잠시 잊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효영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강찬욱의 첼로와 여러분의 연주로 박경훈 편곡의 신수룡음 오늘 첫 곡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옛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던 마음처럼 따뜻하면서도 넉넉한 온기가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 처마가 짧으니 무더위 들어올까 몹시 걱정이라. 그나마 소나무 잎에 의지해 그런 대로 한낮의 그늘을 얻었어라. 이슬 맺힌 새벽엔 구슬 같은 빛을 보고 바람 부는 밤에는 금슬을 듣는다. 도리어 가려내라. 경상의 집에는 옮겨 앉는 곳 모두 신뢰가 깊어라. 조선시대 권필의 시 송붕이었습니다. 송붕은 소나무 가지를 처마에 이때 햇빛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 작아서 처마도 짧으니 한낮엔 햇살이 그대로 들어와 무더위가 늘 걱정이었는데 소나무 그늘을 얻어서 다행입니다. 게다가 새벽엔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 밤엔 솔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악기 연주처럼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상, 그러니까 벼슬아치의 큰 집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신뢰가 넓고 깊은 만큼 송붕의 운치 같은 건 가깝게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찾은 행복. 여기에 이어서 도들이 돌장, 상현 도들이 사장, 오경재의 검은고와 권성택의 장구반주입니다.

넓은 집보다 귀한 건 때론 한 조각의 그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진 곡 도드리 돌장, 상현 도드리 사장, 우경재의 검은고와 권성택의 장구 반주를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황규남 명인의 노래 죽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긴 호흡의 노랫가락 잘 들었습니다. 황규남 명인의 목소리로 죽지사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4인 놀이가 연주하는 동해로부터 함께 하시죠.

악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걸 병창이라고 합니다. 판소리 한 대목이나 단가, 민요를 노래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가야금 병창으로 불리는 단가 녹음방초를 만나보시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더디 가고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오. 녹음방초는 우거진 나무 그늘과 싱그러운

녹음 방초엔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그달 금음 다 보내고 6월이라 유두이래 건고는 유의하야 양신이 생겼어라. 유두일은 음력 6월 15일로 양력으론 7월 말 한여름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이 뜻이 있어 좋은 계절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홍로 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피서하야 어디로 가자느냐? 홍로 유금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에 금속이 흐른단 말로 삼복 더위를 의미합니다. 무더위 속의 더위를 피해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건데요. 마지막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불교에서 복을 기원하는 제맞이에 가서 밥을 든든히 먹고 고향에 어서 가자는 건데요. 여름에 피서하기는 고향만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단가 녹음 방초를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죠.

게 하나 다 해먹는

단가 녹음방초 강정숙의 갈금 병장으로 만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김대성 작곡의 운우의 정 정길선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대성 작곡 운후의 정, 정혜선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셨습니다. 더위는 피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틈틈이 시원한 곳에 머물면서 든든한 보양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거죠. 올여름도 이 계절만의 매력과 함께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니나노 여름, 태평가원 일일이야 송컴퍼니의 연주와 노래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말 바로 그 초기의 세속 노래로 시작합니다. 아드리아노 방키에리가 쓴 동물들의 대위법인데요. 파랄랄라라는 흥겨운 반복구로 시작해서 곡 중반에 이르면 암탉과 고양이, 부엉이, 뻐꾸기의 노랫소리가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 베이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는 유쾌한 노래입니다. 드레스덴 성십자가 합창단이 로데리 클레일레의 지휘로 부릅니다.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아드리아노 방키에리의 동물들의 대위법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노래에는 로데리 크레일리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성십자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어서 바로크 시대 대위법의 대가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바흐가 만년의 걸작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왕의 주제와 삼성부의 리체르카르, 육성부의 리체르카르까지 총 3곡 준비했습니다. 연주에는 앙상블 디드로입니다.

앙상블 디드로의 연주로 바흐의 음악의 헌정, 바흐 작품 번호 1079 중에서 왕의 주제와 삼성부의 리체르카르, 육성부의 리체르카르 총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프랑스와 쿠프랭의 건반곡입니다. 몽곡 8번 중에서 파사카이에를 올리비에 보몽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코프랭의 건반 모음곡 8번 중에서 파사카이의 합시코드 연주에는 올리비에 부몽이었습니다.

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7월 15일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입니다. 이번엔 18세기 나폴리에서 첼리스트 겸 작곡가로 활약한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A장조 준비했습니다. 안단테, 피아체볼레,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까지 첼리스트 아노빌스마 연주로 감상하실 텐데요. 함께하는 단체는 진나몬이 지휘하는 타펠 뮤직 바로크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첼리스트 아너빌스마의 연주로 레오나르도 레오의 첼로 협주곡 A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함께한 연주단체는 진나몬이 지휘하는 타펠모직 바르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레고르 요제프 베르너의 트라베르소 플루트, 바이올린,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G장조 듣겠습니다.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라 브레베까지 전악장이고요. 귄터 휠러의 트라베르소 플루트, 요제프 니센의 바이올린, 클라우스 하이츠의 첼로, 루돌프 에베르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그레고르 요제프 베르너의 트라베르소 플루트 바이올린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G장조 전악장이었습니다. 퀸터 헬러의 트라베르소 플루트, 요제프 니센의 바이올린, 클라우스 하이츠의 첼로, 루돌프 에버르하르트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 마지막 곡은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포페아의 대관에 나오는 네로와 포페아의 이중창 당신을 보고입니다. 오늘은 첼리스트 송영훈이 이끄는 4 첼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몬테베르디의 오페라 포피아의 대관에 나오는 이중창 당신을 보고 오늘은 첼리스트 송영은, 리웨이칭, 요엘 마로시, 클래스 군나르손 네 명의 첼리스트 앙상블로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의 연속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커다란 비구름이 다가온다고 하니까 비까지 더해지면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좋아하는 맛을 직접 골라 먹는 것처럼 오늘의 날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날씨는 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수필집 앨리스 너만의 길을 그려봐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0: 카를 슈타미츠 클라리넷 협주곡 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자비네 마이어의 클라리넷과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연주였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오늘을 여는 한마디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애니메이션 수필집 앨리스 너만의 길을 그려봐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고를 수 있다면 무엇으로 오늘 기분을 정하시겠습니까? 주관식입니다. 보기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고르신 오늘 그 기분에 근사한 배경이 될 출발의 팬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핸델의 대관식 찬가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거리의 만물박사 그리고 줄 마스네의 타이스 중에서 명상곡 등 이런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는 베토벤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괴팍했던 남자 베토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 오늘도 멋진 모음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열흘간의 작은 선물 마련했습니다.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2부 시작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라디오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중부지방에 100mm 안팎의 비를 쏟았던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부지방을 위시한 곳곳에 비는 내리고 있지만 다행히도 빗줄기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비가 더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도로가 미끄러워서 감속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 5에서 20mm, 전북 지역으로는 최대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남 서해안이라든가 경남 남해안, 제주해안에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쪽 지역이 특히 덥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등 동쪽 지역 오늘 폭염특보 속에 최고 체감온도 33도 안팎, 실제 기온도 쪽은 35도에 육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무더위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9도, 강릉 34도, 대전 전주 30,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4.1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야난토닌 코젤루의 오보의 협주곡 중에서 3악장 론도 알레그레토 들었습니다. 알브레트 마이어의 오보, 포츠담 슐레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오히시입니다. 여기는 일본 히로시마입니다. 목포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나가사키와 히로시마 4박 5일 일정 마치고 오늘 돌아갑니다. 시차 없이 출발해 팬과 함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전한 모닝콜 함께 하셨다고. 아, 일본에서까지. 그 멀리에서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희 씨였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이런 일정이었겠습니다. 목포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 나가사키 히로시마 사바고일, 가슴에 남는, 기억에 오래 남는 이런 여정이기를 기원합니다. 정진숙 씨, 광주 월봉초등학교 교사 정진숙입니다. 월봉초등학교 2학년 2반 박은영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저 옆반 선생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1학기 다 보내고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더라고요. 가끔 지칠 법도 한데 박은영 선생님, 내가 아니면 또 누가 맞겠어. 호탕하게 웃어 보이세요. 깊은 내공과 여전한 열정, 부지런함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저런 좋은 선생님이 돼야겠다 매일 다짐하곤 했습니다. 박은영 선생님 그리고 2학년 선생님들, 앞으로도 지금처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함께 걸어가요. 늘 고맙고 존경합니다. 정진숙 선생님, 광주 월봉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들도 배우는 또 선생님이 계시는군요. 좋은데요. 정진숙 선생님이었습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바이우스, 헨델 작품으로 63번 중에서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찰스 판코미 지휘하는 헨델 오페라 소사이어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핸델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바이우스 핸델 작품 번호 63번 중에서 보아라 용사 돌아온다 See the conquering here comes 이어서 이 곡은 찰스 팔콤이 지휘하는 핸델 오페라 소사이어티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대관식 찬가 핸델 작품 번호 258번 중에서 제사장 사독이었습니다. 이 곡은 데이빗 윌콕스가 지휘한 킹스 컬리지 합창단과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 곡을 새롭게 편곡을 해서 1990년대에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의 주제곡으로 삼았습니다. 많이 좀 들어본 곡 아니신가요? 아, 월드컵. 스프전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4시부터 있었는데요. 스프전에서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2-0으로. 와, 정말 참 축구 잘하는 두 팀의 경기, 어마어마한 경기. 였습니다. 2-0 스페인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아잉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승자와 결승전에서 만나는 스페인입니다. 5642 쓰는 분입니다. 성인 된 아이들과 함께 5년 만에 제주에 가족여행 왔습니다. 제주바람 맞으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바닷길 따라서 아침 산책 중입니다. 5642 쓰는 분이었습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셨군요. 가족들과 함께여서 더 좋으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도 기억남을 그런 여행의 일정이시길 바랍니다. 5642 쓰는 분께 나중에 더 오래 기억하시라고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오래 기억나지 않을까요? 이런 이벤트가 하나 있으면 9991 쓰는 분입니다. 장맛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입니다. 37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흘렀습니다. 그날도 꼭 오늘 같은 날씨였는데 아유 그때도 장마였네요. 하객들한테 우산을 선물로 준 기억이 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만나서 고생 너무 많이 시켜서 미안하기도 하고요. 남은 시간 더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혼자 다짐해봅니다. 남편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한박 웃음을 짓겠습니다. 9991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37년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37년 더 근사하실 거예요. 기원하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시코프스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피아니스트 모리츠 모시코프스키는 신동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신경질환을 앓으면서 연주를 중단했고 이후 작곡과 지휘, 교육에 집중하면서 그의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시코프스키가 선보인 음악은 19세기 초 쇼팽 시대에 시작된 낭만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세기가 바뀌던 1900년 무렵 작곡된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71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은 세 개의 빠른 악장과 하나의 느린 악장으로 구성되는데 네 악장 구조인 소나타를 닮았으면서도 모음곡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곡마다 독특한 색채와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선율이 돋보이는 곡입니다. 강렬하고 인상적인 단주의 첫 악장으로 시작해서 우아한 3박자 춤곡의 둘째 악장, 바이올린 두 대의 대화가 돋보이는 애수 가득한 셋째 악장, 그리고 숨가쁘게 몰아치는 타란텔라 춤곡의 마지막 악장으로 곡을 맺습니다. 모리츠 모시코프스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71번 전곡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에네르지코, 2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3악장 렌토 아사이, 4악장 몰토 비바체. 이 자매들입니다.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연주자들인데요. 아니 카바피안 언니고요. 동생 아이다 카바피안 바이올린 연주, 여기에 조나단 펠트만 피아노가 함께합니다.

모리시 모시코프스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71번 전곡 다 들었습니다. 1, 2, 3, 4악장. 아니 카바피안 그리고 아이다 카바피안 이 자매들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조나단 펠트만 피아노가 함께했던 곡이었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7월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시코프스키의 두 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작품 번호 71번 으로 함께했습니다. 9811 쓰는 분입니다. 주식 때문에 정신을 부여잡느라 힘듭니다. 아유 웃을 일이 아닌데 출근 전 창밖을 보면서 차 한잔하고 마음을 부여잡고 나갑니다. 힘든 분들 같이 힘내요. 9811 쓰는 분이었습니다. 주식은 쌀이어야 되는데 자꾸 화면만 쳐다보게 되는 요즘일 것 같습니다. 5063 쓰는 분, 아유 9811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5063 쓰는 분입니다. 대학교 3학년 된 딸이 지금 런던에 교환학생과 있습니다. 내일 런던의 펍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축구 경기 보기로 했다면서 무척 설레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맥주 곁들이면서 축구 열기에 푹 빠져 있을 딸을 생각하니까 제가 다 벅찬 마음이 드네요. 내일 경기 엄청나겠죠. 5063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특히 런던은 아 제가 이거 시간 계산을 안 해봤네요. 우리 시각 새벽 4시 돌리면 12시, 8시, 저녁 8시일 것 같은데요. 런던 시간은. 그러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우리와 12시간이 나니까 오후 4시일 거고요. 예, 맞겠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오후 4시고 런던이 저녁 8시, 우리가 새벽 4시 이렇게 되죠. 예, 됩니다. 예. 아유 너무 좋겠는데요. 5063 쓰는 분 그 좀 실시간 그 영상 통화를 하시면서 예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 아 이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수들의 면면만 보면 잉글랜드 쪽으로 기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아르헨티나는 또 메시가 있고요. 백전노장. 그런데 잉글랜드는 이 팬들이 있더라고요. 와, 그 언더월과 그 헤이즈드를 같이 부르면서 그 선수들이 이제 거기에 감동을 하더라고요. 없던 힘이 생기는 거죠. 살짝 잉글랜드 쪽으로 기운 것 같습니다. 길게 가면 갈수록 연장전까지 가면 갈수록 아 근데 이 경기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비틀스 대 탱고 해리케인 대 리오넬 메시 그 남미 대 유럽 뭐 그 어마어마합니다. 예 월드컵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피파 랭킹 대회 직전 월드컵 경기하기 전에 피파 랭킹 1, 2, 3, 4위가 그대로 준결승전 네 팀이 되는 것은 월드컵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먼저 제 1경기 오늘 경기는 스페인이 이겼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 듣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그 오케스트라의 이름, 지휘자의 이름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식의 유혹 신청 문자 메시지로만 받습니다.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는 이들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였습니다. 오늘은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당첨자 휴대전화번호 5913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의 음악으로 왈츠를 들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분입니다.

애니메이션 수필집 앨리스 너만의 길을 그려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 기분은 내가 정해. 오늘 나는 행복으로 할래. 7월 15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조아킨 울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에서 나는 거리의 만물 박사였습니다. 바리톤 드미트리 흐브로스토프스키 음성이었고요. 이온 마린이 지휘하는 피라우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058 쓰는 분. 이 곡에 피가로가 많이 나와서 피가로의 결혼인 줄 알고 피가로의 결혼 음반을 샀는데 나오지 않아서 극대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비야의 이발사를 사셨어야 되는데 9058 쓰는 분이었습니다. 3313 쓰는 분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아유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시절 음악 시간에 처음 클래식 듣고 너무 좋아서 카세트 테이프 사모으며 들었던 그 클래식 30여 년간 잊고 지내다가 이제서야 다시 빠져서 열심히 듣습니다. 다시 빠지게 해준 출발 클래식과 함께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발 FM과 함께 비슷하죠. 뭐 클래식이나 출발 클래식과 함께나 출발 FM과 함께나 사실은 제가 밀고 밀었었던 이 제목 타이틀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출발 클래식 또는 출발 클래식과 함께였었는데 3313 쓰는 분이 그렇게 들으셨군요. 고맙습니다. 3211 쓰는 분입니다. 10년 동안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 근무하다가 내일부터는 충청남도 당진으로 출근합니다. 이제 모닝콜로 들어야겠네요. 당진에서의 생활도 응원해 주세요. 라고. 아이고, 당진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당진에서 생활을 하시는군요. 3211 쓰는 분, 예, 응원하겠습니다. 당진에서도 더 좋은 추억, 기억들 많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13, 3211, 9058 쓰는 세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달력이 갑자기 사라져서 오늘이 7월 15일 수요일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022056번으로 혹시 그 전화가 걸려오면 청취율 조사 전화할 수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받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 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라디오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 마음에 보답하는 아주 소박한 케이크 한 상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 02 아마도 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전화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상담사께서 설문을 하십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출발 FM과 함께가 준비한 열흘간의 작은 선물, 열흘간의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시간입니다. 음악 시간에 한 번쯤 배웠고 클래식 들으면서 한 번쯤 들어봤는데 살짝 가물가물한 것들, 그런 클래식 상식들을 샌드위치 한입 베어물듯 한입씩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가운데 매일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열흘간 총 1000분이고요. 어제까지 700분께 교환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문제입니다. 이 곡은 가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가 작곡한 아주 경쾌한 가곡이자 피아노 오중주이기도 합니다. 맑은 시냇물 속에서 은빛을 내뿜으며 화살처럼 요리조리 헤엄치는 이 물고기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그린 곡인데요. 클래식 상식 한입 퀴즈 오늘의 문제. 맑은 민물에 살면서 몸에 붉은빛 가루줄과 검은 점이 있는 연어과의 민물고기 이것. 슈베르트가 노래한 이 물고기의 진짜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도다리, 2번 광어, 3번 숭어, 4번 송어. 다시 한번요. 1번 도다리, 2번 광어, 3번 숭어, 4번 송어. 잠시 후 들려드릴 음악 끝날 때까지 정답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에 문자 메시지로만 정답 받습니다. 콩울은 정답 받지 않으니까 꼭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0분 추첨해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비슷한 보기들이 있어서 오늘 정답 맞히는 게 조금 아리송어할 수 있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6번 아니죠. 슈베르트의 송어 디포렐레 도이치번호 550번 이어서 음악에게 도이치번호 547번 안디 무식 바리톤 브린터펠의 음성과 말코 마르티누의 피아노 반주로 듣겠습니다.

슈베르트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안디 무지크, 도이치본 547번 음악에게, 앞서선 송어 디포렐레, 바리톤 브린터펠 음성, 말코 마르티노의 피아노 반주였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4번 송어였습니다. 숭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이 과거에 우리나라 음악 교과서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바다 물고기인 숭어로 이 곡, 슈베르트의 이 곡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번역상 오류였는데요. 2000년대 초반 교육부 교과서 심의를 거쳐서 원어인 디포레를 정확한 의미에 맞게 민물고기 송어로 이름이 바로 잡혔습니다. 정답 맞힌 분들 중에서 제과점 샌드위치 교환권 선물로 받을 100분의 당첨자,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콩게시판 오늘자 선곡표에 올려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022056번으로 시작하는 이 번호에서 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신 분들 저희에게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케이크 한 상자씩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823 쓰는 분입니다. 고3 딸아이가 오늘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늘 공부에 지쳐있는데 오늘만큼은 친구들과 멋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 응원 부탁합니다. 특히 3학년 12반 응원해달라고 0823 쓰는 분이 부탁하셨습니다. 충남 삼성고등학교 3학년 12반. 아유, 큰 학교인가 보네요. 12반까지 있으니까. 아, 어떻게 해야 그 졸업사진이 아주 멋지게 나올까요? 남녀 구분 없이 나 사진은 진짜 잘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 거기를 내가 확장할 수 있는 만큼 지금 한 3cm, 4cm 정도 이 간격이라면 이것을 한 1000m 정도로 내가 늘려보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입술, 입꼬리를 살짝 위로, 살짝이 아니라 많이 올리면 눈도 커지고 얼굴도 작아지고 사진 진짜 잘 나옵니다. 미간은 넓히고 입꼬리는 올리고. 오늘 3학년 12반 친구들 삼성고등학교 다들 그렇게 사진 멋지게 아름답게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823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4166 쓰는 분입니다. 아침 기사로 봤습니다.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러는데 주식으로 2억 원 벌었다는 친구 말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고통을 뇌가 느낀다고 합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친구가 2억을 주식으로 벌었는데 전치 4주에 해당하는 고통을 느끼는 그분은, 아유, 참 많이 수련을 하신 분입니다. 전치 2주가 아니라 전체 한 16주 정도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4166 쓰는 분. 배 아프지 않는 것도 마음 수련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4166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우유식빵 교환권 받는 거에서는 질투심 안 느끼시죠? 배들 안 아프시죠? 다행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100과 시간입니다. 모두에게 괴팍한 사람. 음악의 성인으로 후세의 존경을 받는 베토벤. 사실은 성미가 무척 괴팍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불친절함이 상대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일관됐다는 것입니다. 베토벤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까칠했습니다. 소년 베토벤을 가르치던 스승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그는 결코 다루기 쉬운 학생이 아니었다.
빈으로 이주한 청년 베토벤이 귀족들의 후원을 받을 때도 그는 고개 숙이거나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귀족들은 그의 천재성을 인정했기에 격식을 따지는 대신 그가 멋대로 행동해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후원자였던 리노프스키 공작이 프랑스 군 장교들 앞에서 연주를 명령하자 모욕감을 느낀 베토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작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공작이 된 것은 가문과 우연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작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베토벤은 오직 나 한 명뿐입니다. 이런 오만함에도 귀족들은 그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음악회를 열어주며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음악하인으로 살았던 하이든이나 그 굴레를 벗어나려고 고전했던 모차르트와 달리 베토벤은 인류 최초로 독립된 자유예술가의 지위를 쟁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청력이 악화할수록 그의 성격은 더 퉁명스러워졌습니다. 심한 건망증 탓에 물건을 잃어버리고는 주변 사람을 의심했고 불같이 화를 내며 철교를 선언했다가도 금세 후회하고 화해를 청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의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바흐의 막내딸 레기나 수잔나가 빈곤하게 지낸다는 소식에 큰 돈을 건네며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6번 작품 번호 81A 고별 중에서 3악장 제회 비바치스 마멘트 매우 빠르고 활기차게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6번 작품번호 81A 고별 중에서 3악장 재회였습니다. 비바치스마멘테 매우 빠르고 활기차게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터키 행진 곡이었습니다. 아테네 파요 작품으로 113번 중에서 4번 곡 이 곡은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우와 482하나 쓰는 분 303하나 쓰는 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다고 인증사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저희가 홀케이크

조각 케이크가 아닌 완전한 동그란 케이크 한 상자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544 쓰는 분. 아이고, 어제 이야기 벌써 끝났나요?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알제리와 오스트리아. 3대3이 됐습니다. 후반전 하이브리드레이션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경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었는데 서로 비기는 것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오스트리아 선수들도 갑자기 알제리아 선수가 골을 넣어서 3대2가 됐고 추가시간 3분에 근데 추가시간은 총 4분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골 세리머니가 있어서 시간을 한 1, 2분 정도 더 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진짜 정말 정말 멋지게 이 헤딩골을 넣으면서 오스트리아가 3대3을 만들어놨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예. 오스트리아는 원래 탈락이었었는데 그 골 못 넣었으면 비겨서 같이 32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이 공을 서로 이제 돌렸습니다. 특히 알제리 선수들이 공을 많이 돌렸는데 그것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축구 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는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스포츠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 경기 자체에 대해서 예 뭔가 페널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벌칙을 줄 수도 있는데 축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공을 아무리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승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골로 다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번째 골을 알제리가 넣었을 때 그 골에 어시스트를 한 선수가 아우아르라는 선수였는데요. 이 곡은 한 줄 신청곡 듣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줄 신청곡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사연과 음악 소개된 분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4049 쓰는 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은 우리 남편이 30년 6개월 근무한 직장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온 남편에게 축하와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민석 아빠, 그동안 힘들었지? 고생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합시다. 많이 고맙고 많이 사랑해요. 4049 쓰는 분의 한 줄 신청곡이었습니다. 민석 씨와 더불어서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49 쓰는 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예, 설레는 일 가득한 새로운 골목길이 나타날 겁니다. 요한 파엘벨 곡을 신청하셨어요. 아, 지휘는 카라얀이 지휘한 음반으로 신청하셨군요. 요한 파엘벨, 캐논과 지그 중에서 캐논,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두 곡 이어들으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카를 마리아 폰 웨버의 무도의 권유 작품으로 65번, 앞서선 요한 파헬벨 캐논과 지그 디장조 중에서 캐논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요. 다시 두 번째 골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골을 넣은 사람은 마레즈 7번이었습니다. 어시스트라는 사람은 8번에 아우아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기 전까지 이 8번 선수가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본인도 조금 약간 의기소침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골을 진짜 멋지게 어시스트를 해서 동점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아우아르라는 선수의 에너지가 식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지나고 나서는 뭐 무언의 눈빛 이런 것으로 우리 같이 비겨서 32강 갑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우아르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쌀 떨어지고 나니까 입맛 돈다고 그 에너지를 뭔가 좀 분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멋진 패스를 넣었고 그 패스가 결국 3대3의 동점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란이 살짝 좋았었죠. 3대2까지 되니까 이란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가 떨어지면. 근데 여하튼 극적으로 오스트리아가 같이 알제리와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그 세 번째 골을 넣을 때 그 7번 선수, 8번 선수야 에너지가 남았으니까 7번 선수 그 앞으로 딱 공이 왔을 때 정말 절묘하게 진짜 멋진 패스가 들어와서 공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뭔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야 이걸 그런데 이게 그게 더 빨랐던 거죠. 평생을 골을 넣는 것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우리도 살면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야 이거 그런데 막 본능이 앞서가는 경우 거기에서 제가 불가항력 이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뒷부분이 있어요. 히온의 수치라고 다시 1982년 월드컵으로 스페인 월드컵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알제리와 오스트리아와 서독이 얽힌 또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는 내일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레이날도안 내 노래에 날개가 있다면 스메베르 아베데사일 소프라노 캐슬린 킴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박종호의 기타 연주와 함께하는 곡입니다. 오늘 비가 옵니다. 비 소식이 계속 있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음의 날씨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니 오늘은 비 대신 내 마음속의 날씨는 햇볕 가득한 이런 날도 좋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지금까지 기술 조충식 이흥규 작가 김지현 이가현 연출 현인철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는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